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속내를 털어놓는 사람이 원하는 건 뭐 전문적인 치료나 문제 해결점 찾기, 물론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찾아가는 건 맞지만 정말 지금 당장 이걸 막 해결해주고 완벽하게 뭔가 없애주고 그런 것보다 공감과 이해를 더 바라지 않았을까요? 내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공감하는구나, 거기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니까. 마음을 어렵게 털어놓은 사람이 가장 힘든 경우는 혹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이해받지 못하는 거일 거예요. 반대로 조금이라도 공감이 느껴지면 뭐 그것만으로도 빨캉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음이 이제 그 딱딱했던 뾰족했던 마음이 말랑말랑 풀어지는 거죠. 감정적으로 서로 통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를 찾아오는, 나를 반복해서 찾아오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래요. 그 문제를 같이 진짜 지금 뿌리 뽑아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잘 들어봐주고 살펴봐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겐 큰 힘이 될 거예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목요일 3부는 노춘의 음반가게 문을 엽니다. 추억의 명반 함께 듣는 시간이고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월수금 참여 코너 사연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오셔서 곡 듣고 싶은 노래, 뭐 이야기, 또 코너 사연 똑같이 좀 더 여유롭게 남기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편하게 이용해 주세요.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 둘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하나 추억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맡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유열의 화려한 날은 가고 이선희 아 옛날이여.

짧은 글, 긴 여운. 외국어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한 교수님이 계셨다. 그분이 치매를 앓게 되어 한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다. 요양원에 드나들면서 어르신들의 외관을 보다가 공통점을 발견했다. 어르신들의 머리는 관리하기 편하게 대부분 짧았고 머리색은 모두 염색하지 않은 천연 백발이라는 것.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삶의 본질만 보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다짐은 염색을 하지 않는 실천으로 표현됐다. 염색하지 않을 때의 장점을 꼽아보았다. 여러 장점이 있었다. 단점은 딱 한 가지. 나이 들어 보인다는 것. 어차피 나이 들어가는데 그냥 받아들이자.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벼르고 벼르던 삭발식과 염색 해방식을 감행했다. 삭발하지 않으면 흰머리카락, 헤나로 염색한 갈색머리카락, 탈색되지 않은 검은머리카락까지 세 가지 색의 향연을 몇 달은 견뎌야 하기에 성질 급한 내가 선택한 해결책이 삭발이었다. 그때 내 나이 55이었다. 삭발하기 좋은 나이였다. 삭발하고 염색에서 해방된 뒤 친정어머니로부터 어쩌자고 그리 추하게 늙어 보이려고 하는 거냐는 꾸지람을 들었다. 할아버지 같다는 이야기도 두 번이나 들었다. 염색하지 않은 지 15년 정도 흘렀다. 이제는 흰머리가 멋있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다. 할머니면 어떻고 할아버지면 어떤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편안함이 있는데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움 아닐까?

양혜은의 인생의 선물이었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장명숙의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였습니다. 이 책은 완고한 고집보다 유연한 소신을 가진 작가의 인생 내공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하나뿐인 나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이해하고 안아주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평생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 워낙 뭐 TV 같은 곳에서 좀 소개가 됐던 분이라 얼굴 보면 그 모습을 보면 아, 이 사람이구나 하실 만한 그런 분입니다. 1952년생 멋쟁이 할머니라고 표현하고요. 한국인 최초 밀라노 패션 유학생이고 또 여러 가지 뭐 대회 같은 데서 그 의상을 담당한 디자이너로도 활동하고 이탈리아 정부 명예기사 자기도 받았고요. 이 작가를 설명하는 문구가 참 많은데 집안 내력으로 머리 숱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었대요. 근데 이걸 고민을 하다가 아주 센스 있고 지혜롭게 받아들인 그런 이야기가 아마 읽고 있다 보면 잠시나마 위안 같은 걸 좀 줘요. 그리고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을 보면 무엇이든 얼마든지 탈출구는 있는 거구나 싶어집니다. 아, 글쎄 진짜 우리가 뭐 운동 많이 하잖아요. 살 뺀다고. 그 내장 지방보다 내공이 탄탄히 쌓인 어른이 되어가길 바라는 그런 젊은이들, 또 인생의 후반전을 경쾌하게 보내고 싶은 중장년들, 오늘도 또 고군분투하며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랄까, 내가 느끼는 컴플렉스, 뭐 더 꼬집어 말해서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컴플렉스, 그냥 어떻게 보면 다 누구나 겪는 거라 나만 느끼는 게 아닌 거다 해서 일단 하나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느끼는 컴플렉스는 남들이 그렇게 실시간으로 같이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는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머리, 사실 우리 가족분들도 이런 고민 많이 주시잖아요. 흰머리가 뭐 어떻고 그런 고민들 주실 때 다들 이참에 확 그냥 정말 당당하게 흰머리로 길러보고 싶어요 라는 얘기도 많이 주시는데 힘든 게 그 중간 과정이 힘드니까 맞아요. 세 단계 혹은 두 단계로 머리가 여러 가지 색깔로 좀 지저분하게 가는 그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좀 해보다가도 포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건 머리색이 아니라, 머리색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아직은 힘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문자는 2부에 여유롭게 보고요. 1부 끝곡으로 이승환의 남자는 여자는 전해드려요.

WBS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의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4: 02-731-731
5: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0: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0: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6: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

노래 하나 추억들 2부로 오셨습니다. 2부 첫 곡은 요즘 노래 하나 추억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우리 이호철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안치환의 내가 만일이었습니다. 노래 전해드리고 있었는데 은주님도 이 노래를 신청하고 싶었는데 어라? 제 마음을 알아버린 소영님 하셨는데 네, 저도 텔레파시로 예, 느꼈고요. 우리 또 호철님이 신청을 해주셔서 덕분에 같이 잘 들었네요.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갈매기님, 부산 갈매기님. 이걸 제가 순간적으로 그냥 갈매기님 해버렸더니 너무 다른 분처럼 느껴지네요. 어느덧 가을의 느낌이 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신복수님, 매일 부산은 폭염으로 자고 일어나면 땀범벅이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 만들어가 봅니다 하셨어요. 7824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은정님도 와 계시고요. 그리고 경민님, 4587 쓰시는 분, 9364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사진을 주셨는데 다들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은 가끔 셀카도 주시지만 멋진 풍경 사진을 많이 주세요. 이 풍경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너무 멋지네요. 약간의 바다가 보이는 산 풍경. 멋집니다. 뭐 가끔 뭐 산이 좋아요, 바다가 좋아요, 우리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산이 보이다가 바다까지 보이는 거. 그렇죠. 어디 갔다가 바다 보고 돌아오는 길에 산길, 이렇게 산 보이는 길로 돌아오는 거. 약간 어느 하나만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명확하게 나는 바다, 나는 산, 계곡 이렇게 정해지시나요? 저는 좀 다 섞여야 꼭 근데 어딜 가도 길을 그 선택을 해도 저는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풍경 좋은 걸 골고루 볼 수 있는 길로 약간 돌아가더라도 좀 그런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7501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아, 딱 제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흰머리를 이제부터는 예쁘게 길러야지 했는데 미용실에서 독특한 색으로 염색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르면 된다라고.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라고. 아,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언뜻 이렇게 보면 약간 이 색도 저 색도 다 교차하게 만드는 그런 색을 해가지고 서서히 좀 약간 흰색이 좀 더 늘어나도 이렇게 부자연스럽지 않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쉽지 않아요, 진짜. 맞아, 염색은 또 물이 빠지니까. 제일 좋은 건 한 1년 그냥 내가 감수한다 그러고 이제 하면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아주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뭔가 내가 갖출 걸 덜 갖춘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쉽지 않아요. 알죠. 7062 쓰시는 분은 좋은 말씀 숙연해집니다 하셨는데 아예 뭐 숙연해질 것까지야. 공감하는 것에서도 충분합니다. 이영희님 오늘도 어서 오세요. 삼희수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503이 쓰시는 분은 새벽 5시부터 이게 목포 유달산 마운틴 여행 간다고 표 받으러 줄 서서 기다리고 계시던 이게 뭘까요? 그 어디서 이렇게 등반하는 그 티켓도 주는 건가요? 뭐 그런 뭐가 있나 봅니다. 아무튼 일정이. 그래서 표를 받으러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꼭 잘 받으셔서 유달산 산행하고 오세요. 저는 유달산에 가보지는 못했고 뭐 일 때문에 근처에 가서 저기 보이는 게 유달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했던 적은 있고 개인적으로 한번 꼭 그 가보려고요. 하다못해 뭐 케이블카라도 좀 한번 타고 오고 싶고 그래서 항상 그 리스트에는 있습니다. 자, 노래 좀 듣고 갈게요. 캡틴 앤 테닐 Do That To Me One More Time 준비했고요. 그리고 카일리 미노그, 제이슨 도노반이 함께하는 Especially For You까지 두 곡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영희 님이 저는 무조건 바다예요. 제가 이게 무슨 말, 자, 아까 했던 얘기를 잊어버리고 무조건 바다예요? 아, 제가 바다가 좋으세요. 뭐 계곡이, 산이 이걸 명확하게 할 수 있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셨더라고요. 동해바다 참 좋아합니다. 라고. 저는 무조건 바다, 바다만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저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동해바다의 매력 너무 많죠. 그리고 다행인 건 비슷비슷한데 똑같은데 동해바다 이러면 조금 다른 바다들이 서운해할까 봐 좀 그렇지만 동해는 동해대로의 매력, 남해는 남해대로의 매력, 또 서해는 서해대로 그 명확한 예 다른 매력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해바다는 여름엔 여름대로 예쁜데 전 겨울이 그렇게 예쁜지 예전엔 아주 아주 어렸을 때 몰랐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그 약간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해바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은근히 좀 외면? 깊이? 이랬었는데 언젠가 너무 청량감이 느껴지는 그런 겨울바다를 한번 본 다음에는 일부러 겨울바다 보러 동해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게 되더라고요. 5307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처음이시면 우리 김선숙님처럼 이영희님처럼 이렇게 성함 알려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애칭이라도 괜찮습니다. 문자 주실 때 이렇게 뒤에 툭 하고 무심하게 남겨놓으시면 제가 설정해드릴게요. 우리 선숙님은 알타리와 왜 아니겠습니까? 무으시랑 대파씨 파종하고 이미 오신 거죠? 어김없이 더워요 라고. 어제는 좋았는데요. 밀양 계곡에서 추워서 따뜻한 커피를 마실 정도. 오, 그러셨군요. 어제 하루 쉬고 와서 일하니까 약간의 위로는 됩니다 하셨는데 그렇게 쉼표 찍는 날이 있어야죠. 그럼요. 어제 안 그래도 계곡으로 가신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좀 쉬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781 쓰시는 분도 저는 바다요 라고. 아, 바다를 이거 뭐 이걸 나눠가지고 몇 대 몇 갈라서 뭐가 이겼네 할 조사는 아니지만 우리 가족분들은 어디를 더 좋아하시는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뭐 휴가철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휴가 때문에 설문조사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나는 이런 이유로 명확하게 뭐 어디가 더 좋다 어떻다 뭐 그런 얘기하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요. 샵 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7286 뒷번호 쓰시는 분은 제가 고성 얘기 여러 번 해가지고 올가을에 꼭 한번 다녀오려고 여름에 가려고 했는데 날짜를 못 맞췄다고 그렇게 남겨주셨네요. 고성 얘기를 그때 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고성에 여행 중이셨던 청취자분이 얘기하시는 바람에 저도 고성을 참 좋아한다 뭐 이러다가 한참 얘기를 몇 번 하게 됐었네요. 그렇죠. 자, 이쯤에서 2부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차미수님의 신청곡 아바의 무번 전해드리고 3부로 갈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3: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3: 경농이 만듭니다.
4: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노어촌 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5: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가봤어?
6: 물론이지. 한번 가면 단골되는 곳.
5: 100% 국내산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6: 댄잎가루 면발도 정말 쫄깃하네. 담양 메타프로방스 가루숙기 1형.
5: 해물칼국수, 서리태 콩물국수도 담양 댄잎 홍팥죽.
7: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8: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생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에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에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백수교당 덕산 김삼덕경과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공타원 김경심, 자녀 김영경, 김지혜, 사위 크리스토퍼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이장이 그건 너.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도 뭐 바다다 뭐다 좀 주셨더라고요. 요거는 저희가 오늘 코너 하고 나서 그 뒤에 문자가 조금 또 이렇게 약간 지체될 구간이라 이따가 한번 다시 보고요. 오늘은 명반 함께 듣는 날이라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현실의 목노주 좀 듣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세요. 1390 뒷번호 쓰시는 분이 오늘 언니랑 사촌 언니랑 이렇게 삼총사가 모여서, 아, 사촌 언니가 생일이신가 봐요. 그래서 점심도 먹을 계획이고 오랜만에 다 같이 앉아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사촌 언니 가게에 계신다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신청하신 노래는 지금 전해드릴게요. 이현실의 목노주 좀 듣고 명반 들으러 갈까요?

추억의 명반을 골라드리는 노춘의 음반가게. 오늘은 1997년에 발표된 임재범 2집입니다. 91년에 1집 발매를 하고 나서 6년 만에 내놓은 새 앨범이에요. 전작보다 락 분위기가 강한데요. 10곡 중에 7곡의 작업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수록곡 중 일부는 드라마 OST로도 쓰였고 사랑보다 깊은 상처 이 곡은 광고에 쓰이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1991년 1집에서 이 밤이 지나면 이 곡이 크게 히트를 했었잖아요. 이때 50만 장이 넘는 음반 판매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락에서 팝으로 전향한 것에 대해 좀 자책을 하고 있었나 봐요. 방송 프로그램 스케줄에 맞춰서 무리하게 이것저것 일정을 바꿔야 하는 그런 것도 좀 회의감을 느꼈고 그러던 어느 순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집 컴백 때 밝혔던 얘기에 따르면요. 6년을 꼬박 헤매기만 했지 정리를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임재범을 추억으로만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현실로 다가서고 싶다는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임재범은 이 앨범에서 포장된 이미지로 승부하는 대신에 락 장르를 결합한 다양한 음악을 오직 목소리의 힘만으로 진솔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접 작사까지 한 그대는 어디에 이 곡은 임재범의 가창력과 가사 전달력이 정말 뛰어나죠. 타악기 없이 신디사이즈의 잔잔한 화성 반주에 맞춰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아주 일품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런 포부나 다짐을 하지 않아도 임재범 하면 어떤 멜로디나 악기 소리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임재범의 목소리가 워낙 부각이 되는 그런 보컬이다 보니까 그리고 락발라드 비상의 가사는 임재범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고요. 어쿠스틱 기타 석대의 반주에 맞춰서 부르는 궤변은 제목처럼 조성과 리듬의 변화가 뚜렷한 곡입니다. 또 수록곡 중에 최선의 고백이라는 곡은 전자기타로 블루스 분위기를 자아냈고요. 그리고 임재범의 작곡 능력이 돋보인 추락이라는 곡은 피아노 단선율에서 신디사이저의 반주로 전환되면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드러내는 게 매력입니다. 이 두 곡은 2000년 S4 드라마 메디컬 센터라는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OST로도 쓰였더라고요. 또 락발라드 아름다운 오해는 피아노 반주를 기본으로 한 품격 있는 엔딩곡인데 이 곡도 드라마에 쓰였어요. 최지우 주연의 한중일 합작 드라마 101번째 프로포즈라는 그런 드라마의 OST로 사용됐습니다. 많이 쓰였죠? 광고나 OST에서 많이 주목받은 탓인지 임재범은 얼굴보다 목소리, 노래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랑보다 깊은 상처 이 곡은 솔로 버전도 좋은데 솔로 버전보다 98년 박정현과의 듀엣 버전이 더 많이 사랑받긴 했습니다. 발매 당시에는 그렇게 큰 반향은 없었는데 이 곡 역시 99년에 한 PCS폰 광고에 쓰이면서 큰 관심을 받았어요. 광고 이후에 그 고객센터에 하루 500통 이상의 문자가 막 그 문자가 아니죠. 문의 전화가 쇄도했대요. 이 곡이 뭐냐 뭐 이런 거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세 곡을 듣겠습니다. 임재범의 비상, 그대는 어디에, 사랑보다 깊은 상처.

오늘은 솔로 버전이었죠.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그리고 그대는 어디에 맨 먼저 들으신 곡이 비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임재범의 앨범에서 임재범 2집이었고요. 세 곡을 들었어요. 6398 뒷번호 쓰시는 분이 언제 들어도 탁월한 목소리. 목소리가 제일 먼저 뛸 수밖에 없는 그런 목소리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9302 뒷번호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영희님은 노래 따라 부르다가 너무 힘들어서 경주에 친구 만나러 가시는 길인데 너무 힘들어서 경주 가다 휴게소에 쉬다 가려고요 하셨는데 그렇죠. 이럴 때 약간 뭐랄까 좀 명분이 생기는 좋은 타이밍이네요. 그리고 저도 오늘은 그 박정현 씨 목소리가 안 나오는 버전이어서 제가 조용하게 불렀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여러분 방송으로 나가진 않았겠지만 예, 자 그러면 문자가 또 밀려있는데 이건 4부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일단 3부 끝곡으로 9319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 조동진 행복한 사람 전해드려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노어촌 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은 무형한 것이나 일심이 되면 우주의 큰 기운과 합치함으로 수도인들이 청정한 도량에 모여 지성으로 축원을 하면 영근의 감응이 되어 쉽게 천도를 받게 되나니 이는 자손이나 후인이 열반인을 위하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6장 법문입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4부로 오셨습니다. 4부 첫 곡은 돌리 파튼의 9to5 전해드렸어요. 제리님도 알려주셨고 1496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얘기해 주셨고 또 부산 갈매기님 1102 쓰시는 분들 외에도 여러분이 뉴스를 보고 돌리 파튼의 또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저도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뭐 해마다 이제는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뭐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고 애정하고 기억하겠지만 너무나 열렬히 좋아했던 뭐 팝스타들까지 우리 가요계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하나둘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 소식을 전할 때마다 정말 영원한 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동시에 그래도 이렇게 음악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우리 제리님이 또 얘기를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또 제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셔서 이 노래 듣는 사이에 학교 다닐 때 이 노래로 저희가 무슨 퍼포먼스 같은 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다른 팝송 뭐 경연대회 때 팝송 부르고 했던 건 기억이 났는데 이 곡은 사실 그럴 때 뭘 했던 걸 제가 잊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생각하다가 아 맞다 이 노래도 뭘 했었는데 그게 세상에 오늘 떠올랐어요. 저도 잠깐 그때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음악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진짜. 그쵸?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고 김정태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애청하면서 듣습니다 하셨고요. 고향도 살짝 흐려요. 살짝 흐린데 기온은 올라가 있고 또 그러다 확 덥고 또 내려갔다가 요 며칠은 좀 그런 반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242 뒷번호 쓰시는 분이 사랑보다 깊은 상처는 역시 임재범 형님 버전이 듣기가 좋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또 워낙 그 광고 때문에 그때부터 듀엣 버전을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게 먼저 와닿는 게 또 있나 보더라고요. 다 좋죠. 각각의 매력이 있습니다. 현동수님은 연꽃이 사진 만개했어요 라고 사진을 너무 아름답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진은 뭔가 했더니 제가 지난주였나요? 그 트랙터 뒤에 연결된 게 로터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로터리 때문에 다들 많이 웃으셨고 이게 뭐다 저게 뭐다 알려주셨는데 정확하게 사진까지 주셨네요. 근데 제가 이거 보기는 봤죠. 근데 이걸 생각 못하고 저는 그렇죠. 다 그거를 이렇게 밭갈이를 해놓은 상태를 로터리 했다라고 표현하는 줄 알았네요. 이게 로터리예요? 오늘 또 하나 알아가네요. 이 로터리 때문에 정말 저 꿈에 나오겠어요. 하도 그날 많은 분들이 소영씨 그러면서 알려주셔가지고 진짜 확실하게 알고 갑니다. 그러게요. 어디 지나가다가 이렇게 얘가 막 돌면서 그걸 하고 지나가는 걸 본 적은 꽤 많은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로터리라는 건 세상에 오늘 알았네요. 네. 2026년 8월 27일에 알았네요. 고맙습니다. 김진백님도 어서 오십시오. 덥디더운 여름은 가고 가을이 왔다고 베란다 창가에서 속삭입니다. 라고.

아, 그래요? 가을의 메시지를 여기저기서 듣고 계시군요. 아, 이건 우리 꾸리님 내용이군요. 업무 보다가 인사가 조금 늦었다고. 그러게요. 가을은 여기저기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이 더위가 있다 보니까 약간 온 줄도 모르고 아, 그래 거기 있니? 약간 기운도 없고 지금은 조금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781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우리 또 9319 뒷번호 쓰시는 분은 맞아요. 그 지금 네팔의 홍수 때문에 피해 입은 거 여기저기 기후 온난화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들 때문에 또 아까운 상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어쩌겠어. 진짜 아따가운데 방법이 없어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더 늦출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해야 합니다. 그럼요. 자, 그리고 황금베르님은 아우 뒤에 그 강이 있어서 아마 지금은 못 듣고 계시겠네요. 예, 좀 소개가 늦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황금베리님 늘 제가 감사하고 있고 아실 거예요. 텔레파시가 통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희님 휴게소에서 마음껏 웃고 쉬어가시길 다시 한번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부산갈매기님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메리 맥그리거의 Torn Between Two Lovers 전해드려요.

메리 맥그리거의 톤 비트윈 투 러버스 함께 하셨습니다. 2789 뒷번호 쓰시는 분도 네. 고속도로 지나오셔서 휴게소에 있었는데 휴게소에 누가 가신 건가 이렇게 서로의 사연에도 궁금해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 이영희 님이 경주 가시다가 막 웃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다가 제 얘기에 이제 웃는 타이밍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3015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제가 문자 번호를 너무 자주 얘기 억지로 타고 들어왔다고 보내셨는데 문자 번호를 그래도 최근에 제가 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더 노력할게요. 너무 오래된 습관이라. 네, 그럼 말란 김에 샵897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은 제가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했더니 또 그런 단문들을 주셨어요. 나는 바다가 좋다, 산이 좋다,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편하게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오셨다면, 애칭이나 성함이 제일 좋긴 한데 성함 공개를 조금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애칭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뭐 김진백님, 부산갈매기님, 현동수님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드리죠. 현동수님 손주 사진 보내셨는데 아가가 너무 똘망똘망한데요. 우리 손주입니다. 그러게요. 아이고 사진을 지금 누군가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 뭐 아이들이 몇 개월까지는 뭐 봐도 잘 모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애들이 다 보는 것 같은데 예, 유심히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사진 속에도 유심히 뭐 상대가 지금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겠지만 유심히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이번에는 1396 뒷번호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을 한 곡 들을까요? 노영심 그리움만 쌓이네.

그리움만 쌓인의 노영심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8279 뒷번호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오늘 처음 오셨다는 분들이 아까 몇 분, 우리 8279 쓰시는 분도 혹시 맞으신가요? 처음 오신 거? 제가 아까 어떤 분이었죠? 그 5307 쓰시는 분도 오늘 처음 오셨고, 맞아. 아, 찾았습니다. 9232 뒷번호 쓰시는 분도 지금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었는데, 애칭 짓고 싶은데 애칭이 너무 어려워 힘든 사람이라고 남겨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이름 짓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의미 부여해서 이름 짓고 애칭 짓고 이런 거 되게 즐거워하는, 즐기는 스타일인데, 이거 어떠세요? 약간 맞춤형 서비스로 애칭을 짓고 싶은데 뭘로 해야 될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한 약간 서너 개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가장 어울리는 거로 지어드릴게요. 혹시라도 나는 좀 더 고민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고요. 누가 지어주면 차라리 좋겠다 하시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그날 방송 중에 완성해서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생각을 못했네요. 언제든 남겨주시고요. 오늘 뭐 지금 남겨놓으시면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방송이 끝나도 볼게요. 샵897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아, 번호 소개도 그래요. 제가 좀 중간중간 해드릴게요. 생각해보니까 보내주세요. 그러고서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번호도 모르는데 답답하셨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승현 님도, 네, 아이고, 늦게 오시면 어때요? 반갑습니다. 1402 뒷번호 쓰시는 분은 먼저 갑니다. 남겨주셨고, 그리고 4169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하루도 못 들을 뻔 했는데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더 반갑네요. 하루도 못 오실 뻔 했는데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고맙습니다. 바쁜 일 얼른 마무리 잘 하세요. 그리고 정민님 이사 앞두고 계시다고요? 일이 끝나지가 않아요. 에휴 하셨는데, 문자가 굉장히 짧은 문자인데 저는 이 안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것 같아요. 일이 정리를 하는데 일이 늘어나는 것 같죠. 이삿짐을 싸고 있는데 뭔가 짐이 늘어나는 것 같죠. 포장이사를 맡긴다고 하는데 그래도 할 일이 늘어나는 것 같죠. 이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고생해서 막 추려가지고 갔는데 이사 간 집에서 또 출연해야 되는 거 한 트럭이고, 그럴 땐 정말 신기해요. 짐이 불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걸 막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약간 어쩌면 이게 필요하구나, 내 인생에서는. 그래야 정리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아유,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또 다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끝곡은 8279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준비하겠습니다. 김건모의 사랑해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3: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3: 경농이 만듭니다.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6: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애정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 대정경 유훈품 9장 말씀입니다.

0: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HLQN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미수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요, 도인은 복을 받는 가운데 끊임없이 복을 닦아 한없는 복을 얻는다고 하셨고요. 범부는 조금 지은 복을 받으면 거기 탐착하거나 오만해 타락하는 수가 허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복도 잘못 이용하면 도리어 재앙의 미천이 되고 재앙도 잘 이용하면 도리어 복의 미천이 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마음속 길들이기.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434.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5: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6: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8월 27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6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재앙도 결국은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한다고 하신 정산종사님의 말씀을 새겨보면서,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나는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상황 자체를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그 고통 때문에 주저앉은 채 무기력할 때가 많았는데요. 위기인지 기회인지 그걸 해석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에게 닥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위기 이후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지난 20일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진행된 원기 111년 법인절 특별기도 설법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수의단의 상임중앙 박중훈 교무님의 설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바비킴 고래의 꿈, 창작성가 나는 구도자.

다림씨를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정원 1층을 샅샅이 뒤져도 다림씨를 못 찾겠다. 분명히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상하다. 물론 내가 치명적인 길치라 그렇다. 방향 감각이 평균치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탓에 처음 부임에 미로 같은 복도를 얼마나 헤매고 다녔던가. 옷을 들고 다리미를 찾아 헤매다 드디어 다림씨를 발견했다. 기쁨도 잠시, 다리미어 분무기를 보니 비상이다. 물이 별로 없었다. 분무기에 물이 별로 없을 땐 여간 신경 써서 분무질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물이 끌어올려지는 쪽으로 바닥에 깔린 물을 기울여 모아야 한다. 그 각도를 유지한 채 분사하는 고난이도의 스킬이 필요하다. 또 물이 별로 없기에 물을 최대한 아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다려야 할 옷을 명확히 분석한다. 금방 견적이 나왔다. 이 부분은 물을 안 뿌리고 다려도 된다. 물을 아껴서 저쪽에 쓰자. 냉철한 분석을 마치고 실행에 옮긴다. 적은 물로 최대의 효율을 끌어내기 위한 분투가 시작됐다. 분무기를 360도 휙휙 돌려가며 물을 한껏 모아 현란한 스킬로 다림질을 빠르게 마쳤다. 성공이다. 경계가 있었기에 결과가 더욱 뿌듯하다. 가뿐한 마음으로 빳빳해진 옷을 들고 돌아서는 찰나 빈 분무기에 눈길이 멈춘다. 눈길과 함께 마음도 멈췄다. 저 분무기에 물을 채워넣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섬광같이 떠오르는 한 자각. 뭔가 엄청나게 잘못되었다. 그렇다. 시작부터 잘못이었다. 물이 적은 것을 확인한 순간 물을 채워왔으면 된다. 그렇게 온통 신경을 써가며 적게 남은 물로 다림질을 할 필요가 애초에 없었다. 이 분무기가 내 것이었으면 내가 그랬을까? 어차피 다음에도 내가 쓸 것이니 당연 물부터 채우고 시작했을 거다. 내 물건들은 내가 그런다. 공동의 물건이기에 내 것이 아니기에 채워올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 더 섬뜩한 사실은 적게 남은 물로 다림질을 잘하는 스킬을 내가 어디서 배웠냐 하는 거다. 공동생활하며 배웠다. 이 말인즉 셀 수 없이 많은 날 내가 물을 채우지 않고 다림질을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같이 물이 적은 날, 여지없이 물을 최소한도로 사용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기억이 속속 떠오른다. 머리로는 공심이 있는데 작은 실천 하나도 그에 못 미친다. 공심을 모아놓았다 어느 큰일에서 크게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이소성대다. 작은 일에서부터 나의 공심을 반조해야 한다. 작은 일에서 공심이 훈련돼야 한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노래도 듣기만 하고 직접 불러보지 않으면 막상 부르려 할 때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이 훈련법도 실제 훈련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크게 주의해야 한다고 밝혀주셨다. 먹는 것 하나에도 욕심이 가득하면 언제 공심을 기를 것인가. 빈 곳을 채워놓기보다 채워진 것을 쓰기 바쁘다면 공심은 또 언제 기를 것인가. 관념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하자. 공심도 훈련해야 한다. 작은 일을 결코 작게 여기지 말자 다짐한다. 이 부끄러움을 오래 기억하자.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이혜성 교무님의 글 공심도 훈련해야 한다 만나봤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0: 원음의 소리.
1: 원기 111년 법인절 특별기도 설법. 오늘은 수의단의 상임중앙 박중훈 교무님의 설법 말씀 준비했는데요. 법인정신의 계승과 함께 오늘날 우리의 서원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이길 바라봅니다.
2: 반갑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곳 대각전이 어떤 곳일까? 철없던 학창 시절에 이 자리에 서서 대중 앞에 출가 동기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또 야외 단상에 서서 설교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대종사님과 구인선진의 성스러운 자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다. 대종사께서 법설하시었고 열반하신 후 여기에 머무시었고 정산종사께서 취임하시고 대산종사께서 취임하시어 시방세계를 향해 사자후를 토해내신 그 역사적이고 성스러운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자들의 혼인, 그 혼이 서린 이 자리에서 매일 좌선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대종사님과 구인선진이 이루신 법인성사를 논할 수 있다 하니 제가 어찌 감히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제가 교무 13년 차에 법무실 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때 주위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찌다행 출가를 해서 종법사님 같은 큰 어른을 모시고 살게 되었단 말이냐. 홍복을 받았다. 큰 은혜를 입었다. 그때는 제가 철이 덜 들어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그냥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계신 대각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안다면 여러분은 이미 저처럼 큰 은혜, 큰 복, 홍복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부를 떠나면 오고 싶어도 누리고 싶어도 다시 쉽게 주어지지 않는 소중한 이 성지에서의 삶, 그 거룩한 자리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계신 이 자리입니다. 제가 종부에 살다가 정읍교당을 갔는데 무슨 특별한 일이 없으면 총부에 와도요 사무처에 들러지지도 않고 교정원에 들어가기도 쑥스럽고 그 이상한 일이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집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대중 모두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홍복을 마음껏 누르시기를 심축드립니다. 사실 이 자체가 법인 정신의 개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받은 말씀 주제는 법인 정신 개성과 오늘의 서원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 성사 기간에 대종사께서는 구인 제자에게 네 번의 부탁과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부탁은 원기 4년 3월 26일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장차 창생의 도탄에 한이 없게 될지니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러하니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보자 하고 기도의 목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부탁은 원기 4년 7월 16일 기도 결제 후 100일이 지나 비장한 각오를 다질 때입니다. 그대들이 사실로 인류 세계를 이해한다고 할진데 그대들의 몸이 죽어 없어지더라도 우리의 정법이 세상에 드러나서 모든 장생이 도덕의 구원만 받는다면 조금도 여한 없이 그 일을 실행하겠는가.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주문하셨습니다. 세 번째 당부는 원기 4년 7월 26일 백지혈인의 법인 성사를 이루신 후에 이제 그대들의 몸은 시방세계에 바친 몸이니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가정의 착과 오욕의 경계를 당할 때에도 이 끌림없는 순이라는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힘쓰라. 네 번째 당부는 원기 4년 7월 26일 법인 성사 후 각 기도봉으로 가서 기도를 마치고 단원들이 돌아왔을 때에 법호와 법명을 주시면서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 최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네 번의 부탁과 당부에서 드러난 핵심 단어를 문장으로 이어보았습니다. 1.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답은 대종사님의 첫 번째 부탁으로 찾아가서 봅니다.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렇다면 한번 묻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구인 선진에게 당부하신 그 창생제도가 100년이 지난 오늘 완결되었습니까? 판단이 안 서시는가요? 여전히 세상의 창생들은 물질의 세력에 끌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물음을 합니다. 법인 성사는 완성형인가 진행형인가? 법인은 무엇인가? 한자 그대로 풀면 진리 즉 법계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어떤 인가를 받았는가? 우리의 정법을 세상에 펼쳐서 창생을 제도하는 것. 요즘 말로 영업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론대도 정법이라는 레시피로 사업장을 만들어서 물질의 세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창생을 구원하고자 하오니 진리시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가를 해줬어요. 허가를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대종사와 구인 선진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계 인증이란 이론대도 정법을 세상에 펼쳐서 창생을 제도하겠다는 구인 선진의 기도를 법계에서 보시고 그래 너희들이 대도회상을 만들어 세상을 구원하겠다 하니 아홉 사람이 목숨을 걸고 오롯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발언을 하니 그래 너희들의 그 신성과 단결이 장하구나. 그렇게 인증해 주신 것이 백지혈인입니다. 따라서 백지혈인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완성이 아닌 진행형입니다. 창생제도는 진리가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서약한 약속이며 그 실행이 대본공입니다. 그래서 창생제도는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일이며 우리의 숙명인 것입니다. 그 창생제도의 숙명을 떠안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론대도 정법을 펼치는 이 원불교 회상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 회사의 설립 목적인 창생을 제도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입교원서를 냈고 법명을 받았습니다. 법명을 받는 순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의무? 이론대도 정법을 널리 알릴 의무, 창생을 제도할 의무. 마치 그런 거죠. 어느 날 태어났더니 5대 종갓집 자손이랍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종손의 도리를 해야 하는 꼭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수십억 인구 중에 창생을 구원하겠다고 이런 엄청난 서원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내가 그런 엄청나고 위대한 뜻을 품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시죠? 실감 안 나죠? 왜냐하면 난 그렇게 약속한 바가 없잖아요. 아마 구인 선진께서도 처음에는 저희와 같았을 것입니다. 다만 하루하루 기도를 더 하면서 충만하게 채운 것이죠. 저도 그랬어요. 정토에 관 관리인이나 좀 시켜주시죠. 근데 그게 창생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창생을 제도하겠다는 이 꿈이 우리가 대종사라는 스승, 대종사 열애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감히 꿈꾸었겠습니까? 내가 이런 엄청난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이구나. 스승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찌다행 저같이 부족한 중생에게 창생제도의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 창생제도의 서원을 이루는데 혈심을 다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이 다짐이 다름 아닌 우리들의 대신심이요 대서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가불 교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가불이란 말 모르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가불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월급을 받으면 그날로 없어지고 한 달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사무실에 가서 한 달 일할 거 가불로 좀 땡겨달라고. 그때는 가불이 유행하던 시절이에요. 교도와 신도의 차이가 뭐죠? 교도는 입교해서 법명이 있지만 신도는 입교하지 않아서 법명이 없어요. 구인 선지는 저축조합 방은공사 그리고 120일이나 목숨을 걸고 기도하여 진리계로부터 창생제도의 허락을 받은 뒤에 법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행위나 다짐도 없이 법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불교도죠. 우리는 매년 법인 기도를 통해 자신을 반조하여 가불교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불교도에서 벗어나는 1단계는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송달준이 대산종사께 여쭈었습니다. 특신급에서 신심과 서원이 철저할 때 허공법계에서 성성식이 거행된다고 하셨는데 혹 그 신심이 변하면 어찌 되겠나이까? 대산종사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특신급에서 신심과 서원이 모두 철저한 듯 해도 허공법계는 결실을 거둘 사람과 중도에 변할 사람을 구분해서 인증한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 마음의 정신, 바를 정자 믿을 신, 정신이 철두철미하게 서고 구천에 사무치는 마음이 기초가 되면 그 마음이 바로 음부계와 허공법계에 응하여져서 성성식이 된다. 내가 특신이 되면 법계에서 인증을 해주시는 거죠. 어떤 인증? 이룰성자, 성인성자. 성인이 될 거라고
미리서. 적어도 여기 계신 분은 다 성성식을 받으셨겠죠? 특신급은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입니다. 나는 특신인가? 이런 교도라야, 이런 교무라야 이런데도 정법을 바르게 전할 수 있고 그 법을 전해받은 사람은 공부와 사업을 통해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점차 되어갈 것입니다. 요즘 교단이나 교당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진정한 법인 정신은 상대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내가 순일한 마음으로 공부와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닌 내가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법인 정신에서 말하는 대단결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유불문하고 창생제도가 나의 유일한 서원이 되는 것이 대신성입니다. 세상과 교단과 동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정말 이 서원에 이반됨이 없는가를 살피는 것이 대단결입니다. 가정의 착과 오욕의 경계를 당할지라도 거기에 끌림없는 순일한 마음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힘쓰는 것이 대본공입니다. 1956년 대전역 앞 천막집에서 빵을 팔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바람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위를 더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빵집 하나도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70년을 이어와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하물며 대종사님 밝혀주신 이론대도 정법을 신앙하는 우리가 우리 원불교인들이 세상과 창생을 이롭게 하는 대본공을 어찌 멈출 수 있겠는가?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이 창생을 구원하는 역사가 되게 합시다.

원기 111년 법인절 특별기도 설법, 수의단의 상임중앙 박중훈 교무님의 설법 말씀 함께 했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영원한 빛이여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창작성가 감사합니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환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3: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4: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3: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4: 경농이 만듭니다.
5: 안녕하세요.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요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무타원 이경신 정사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열타원 오운도 교무와 딸 운타원 강인덕, 손자녀 최인영, 최운수, 유규성, 전효민, 주영근, 주정훈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기분 좋은 12시. 학창시절에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 어떡해. 시험 공부 하나도 못하고 잠들어버렸어. 이렇게 울상을 짓던 친구가 점수를 엄청 잘 받았다. 흔하게 들었던 학창시절 레퍼토리잖아요. 어느 경제책에서 비밀이 곧 실력이고 그렇기에 비밀을 많이 만들수록 좋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얄미운 건 얄미운 거지만 남들 모르게 키우는 실력, 그것이 허풍이 아닌 나의 진짜 실력이라면 왠지 욕심나지 않으세요? 오늘도 나를 키우는 하루,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에요. I lead, it's me.

0: 롯데캐스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0: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6: 제초제는 타타타.
7: 한얼 사이언스.
8: 반갑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시험 공부 하나도 못하고 잠들었어. 이걸 그대로 믿었던 어린 날에 저도 있었더랬죠. 왜 똑같이 공부 안 했는데 누구는 시험을 잘 보고 누구는 못 봤을까 생각하고 생각했던 비밀이고 실력이다. 그래서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다라는 말을 하는데 문득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떠벌리지 않는 나의 실력을 말하는 거겠죠. 나 이거 잘해, 그거 쉬워, 이만큼 벌었어. 허풍처럼 떠벌리는 실력이 아닌 제아의 고수처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실력으로 무장한 오늘도 나의 만족스러운 실력 향상을 위해 애쓰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른 것들은 모르겠어요. 돈 자랑하는 거 아니다, 있는 척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그런 의미에서 아, 아닙니다. 항상 겸손하고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출석 체크만큼은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왔어요.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뽐내주시기 바래요. 어디로 뽐내주시느냐. 샵8 9 7 0 우물정 8970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FN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유정석의 질풍가도, 엠플라잉의 너에게 가는 길.

유정석의 슬픈 가도 엠플라잉의 너에게 가는 길 두 곡 띄워드립니다. 아, 드렸습니다. 뒷번호 1059 쓰시는 분께서 고등학교 때 맨날 엎드려 자던 짝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적표 나오는 날 보면 항상 상위권이어서 진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지각도 잘하고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혼도 많이 나는 친구인데 아직도 그 친구의 성적은 미스터리인데 뭐 친구만의 비밀 실력 키우는 법이 있었겠죠. 고3 때 친구였는데 지금 뭘 하며 사는지 궁금해지네요. 혹 여기서 유추해볼 수 있는 건 일단은 머리 좋은 친구일 가능성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날 학원과 밤샘의 공부로 인해서 학교에 왔는데 막상 눈을 뜨지 못하고 책상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에 2번. 예, 그 둘 중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맞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성적이 잘 나온다 함은 찍는 걸로 성적이 잘 나오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어쨌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뒷번호 3293 쓰시는 분이 저 왔어요. 예, 뽐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석 문자를 안 보낼 수 없게 만드네요. 오늘도 두 시간 함께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그럼요. 이런 것들은 뽐내주셔야 됩니다.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복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뒷번호 4495 쓰시는 분께선 큰딸이 첫 월급을 탔다고 아빠 속옷이랑 제 영양제를 사왔더라고요. 밤마다 공부하느라 안쓰러웠는데 언제 이렇게 자랐나 싶어 괜히 코끝이 찡해집니다. 앞으로 딸 인생이 꽃길만 가득하길 바라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나 예뻐라. 이런 친구가 있군요. 참 딸이라고 하셨죠? 예, 딸들이 참 예쁘다라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걸까요? 근데 요즘에는 아들분들도 딸 같은 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또 부모님한테 잘한대요. 예. 자,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버블시스터즈의 고래의 꿈, 에릭남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버블 시스터즈의 고래의 꿈, 에릭남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3819 쓰시는 분께서 저도 왔어요. 희원씨 집에서 혼자 커피 마시며 기분 좋은 12시 듣는 이 시간 저에게는 최고의 힐링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뒷번호 6512 쓰시는 분께선 아이들 어릴 때 쓰던 앨범을 꺼내보다가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나 싶더라고요. 세월이 참 유수 같습니다. 늦여름 오후에 추억에 잠시 빠져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참 아이들 크는 거 보면 돌아서면 커 있고 돌아서면 커 있어서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은데 아 그렇게 또 금방 이 시간이 참 짧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6512님께서 얘기해 주신 걸 들어보니 아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제 딸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자, 1부 끝곡으로 다비치의 타임캡슐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1: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1: 경농이 만듭니다.
3: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농어촌 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4: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가봤어?
5: 물론이지. 한번 가면 단골되는 곳.
4: 100% 국내산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5: 댄잎가루 면발도 정말 쫄깃하네. 담양 메타프로방스 가루숙기 1협.
4: 해물칼국수, 사리태 콩물국수도 담양 댄잎 홍팥죽.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구름에 나는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군요.

0: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색감으로 따지면 알록이 달록이 오색찬란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곳, 그래서 다양한 세상이 한눈에 보이는 곳. 기분 좋은 12시의 소통창구.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로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뒷번호 2113 쓰시는 분이, 희원씨 요즘 저도 회사에서 저만의 비밀 실력 키우고 있어요. 퇴근 후에 자격증 인강 듣고 있거든요. 회사 동료들한테는 요즘 체력 달려서 집에 가기 바빠 하고 앓는 소리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자격증 따서 서프라이즈 할 생각에 혼자 무흐흐 하고 웃고 있답니다. 이런 비밀은 만들수록 짜릿하고 기분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 잘하고 계신 거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이런 분들이 숨은 고수예요. 그럼요, 그럼요. 뒷번호 8870 쓰시는 분이, 아파트 단지 순찰 한 바퀴 돌고 초소 들어왔습니다. 에어컨 바람 쐬면서 희원 씨 방송 듣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이렇게 제일 행복하다고 해주셔갖고 저도 너무 행복하네요. 감사해요. 뒷번호 1204 쓰시는 분께서는, 복숭아 가수원 일하다 잠시 나무 그늘에서 쉬는 중입니다. 늦여름 태양이 뜨거워야 과일이 단단하고 달아진다니 이 더위도 감사히 견뎌보려 합니다. 신나는 노래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직까지 너무 뜨거운 날씨인데 그래도 짬짬이 계속 쉬시면서 물도 많이 드시고요. 아시겠죠? 그늘에서 이 노래 나가는 동안은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러블리즈의 여름 한 조각, 여자친구의 우리의 다정한 계절 속에.

러블리즈의 여름 한 조각, 여자친구의 우리의 다정한 계절 속에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2961 쓰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일 마치고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 아이고, 대구에서 서울을 가는데 들으면서 가는 길에 휴게소에 잠시 들러 글 남겨봅니다. 남편 응원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또 입원해 있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실까요. 아, 이제 그래도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까요. 힘내시고 앞으로는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힘써보는 걸로 해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뒷번호 2534 쓰시는 분께선 수고가 많으세요. 오늘은 어릴 때 엄마가 끓여주신 경상도식 고등어 추어탕을 해볼까 해요. 어머나! 흔히 먹는 추어탕보다 더 맛있는 포항 고등어 추어탕 맛있겠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고등어 추어탕이라는 게 있나요? 아, 전 처음 들어보네요. 아, 고등어를 이렇게 갈아갖고 곱게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갈아갖고 추어탕을 만드는 건가 봐요. 아, 이것도 색다른 맛이겠는데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혹 포항에 갈 일이 있다면 고등어 추어탕 하는 데를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아, 좋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윤종신의 해변 무드송, 추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윤종신의 해변 모드 송, 슈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7714 쓰시는 분이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 두드려봅니다. 아들만 둘인데 딸 같은 아들은 없어요. 우리 아들들 누가 딸 같은 아들 할래요? 그렇다면 남편분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2부 끝곡으로 수빈의 Sunday Driver 띄워드리고요.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3: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3: 경농이 만듭니다.
4: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태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신흥교당 강대민 대철령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강성훈 교무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기분 좋은 12시.
1: 자, 원희원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웬디의 선키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쏭달쏭 헷갈렸던 맞춤법부터 읽고 쓰기의 기본 바탕이 되는 문해력까지 우리에겐 플러스되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정호의 힐쌤.

안녕, 희쌤이에요. 단순히 뜻을 아는 것도 좋지만 적재적소에 골라 쓰는 능력까지 있으면 좋겠죠.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이해와 복습이 함께하는 어휘 시간, 오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문제 나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음을 듣고 올바르게 표현한 것을 고르세요. 1번, 조심해. 사람이 뭐 그리 칠칠맞게 행동하고 있어. 2번, 조심해. 사람이 뭐 그리 칠칠맞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어. 1번에 조심해, 사람이 뭐 그리 칠칠맞게 행동하고 있어. 2. 조심해, 사람이 뭐 그리 칠칠맞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어. 칠칠맞게와 칠칠맞지 못하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요.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가볼까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임창정의 소확행 스위스로우의 멋진 날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요 문해력 테스트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정답을 맞춰주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쓰는 말이죠. 칠칠맞게, 칠칠맞지 못하게 요런 표현들 쓰는데 정답은 바로 2번 칠칠맞지 못하게가 정답이었습니다. 이유를 알기 위해 먼저 칠칠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좀 알고 가야 되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로 주접이 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단정하다 또는 성질이나 일 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다 라는 긍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쓰던 의미와는 좀 사뭇 다르죠. 그리고 칠칠하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 바로 칠칠맞다입니다. 즉 칠칠맞다 역시 긍정적인 의미예요. 따라서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에는 안타나 못하다와 함께 써야 이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칠칠맞냐 라는 말은 틀린 표현이고요. 그녀는 매사에 칠칠치 못하다. 그게 뭐니? 칠칠맞지 못하게. 라고 요런 식으로 쓰셔야 합니다. 자, 칠칠하다는 깔끔하다. 긍정의 표현이라는 점. 부정의 표현이 안타나 못하다와 같이 써야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오늘 당첨자는요. 세 분 뽑아봤어요. 뒷번호 2394 쓰시는 분. 희쌤, 오늘 정답 칠칠맞지 못하게 맞죠? 평소에 남한테 너 참 칠칠맞다라고 자주 썼는데 오늘부터는 꼭 칠칠맞지 못하다라고 바르게 써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뒷번호 1245 쓰시는 분께선 문제의 답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몇 번 칠칠맞다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 매번 오늘은 반대로 정답 보내봅니다. 칠칠맞지 못하다. 칠칠맞다가 당연히 부정적인 줄 알고 너 오늘 왜 이렇게 칠칠맞니? 라고 친구를 구박했는데 칭찬이었던 거라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뒷번호 0812 쓰시는 분께서 2번 칠칠맞지 못하다 애들한테 자주 써요. 칠칠맞지 못하게 흘리지 말고 라고 하면서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려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시아의 계절은 돌고 돌아 가비앤제이의 해바라기.

시아의 계절은 돌고 돌아 가비앤제이의 해바라기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9969 쓰시는 분이 아침 출근길에 편하고 낯익은 노래가 나와서 한참을 찾다가 김광진 씨 노래였네요. 다시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더 클래식 여우야 신청해 주셨는데요. 3부 끝곡으로 더 클래식의 여우야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가봤어?
2: 물론이지. 한번 가면 단골되는 곳.
1: 100% 국내산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2: 댄잎가루 면발도 정말 쫄깃하네. 담양 메타프로방스 가루숙길 옆.
1: 해물칼국수, 서리태 콩물국수도 담양 댄잎 홍팥죽.
3: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보라. 만일 미움받을 만한 일이 있었거든 고치기에 힘쓸 것이요.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8장 말씀입니다.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저를 마음을로 끌어.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쇼로 마음을 넣거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재밌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대체송. 오늘은요 최정환의 무정, 에나르 체념, 구피의 쇼크 띄워드립니다.

최정환의 무정, 에나의 체념, 구피의 쇼크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전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산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시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땡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돌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 장 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동페인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공연 소식 알려드릴게요. 장자의 소요유 철학을 담은 새로운 개념의 웰다잉 창작음악극 소요유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배우가 직접 연기, 노래, 악기 연주를 함께하는 뮤지션 형식의 공연인데요. 장소는 대학로 스카이시어터 2관이고 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입니다. 초대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에 초대권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개별 연락드릴게요.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2350 쓰시는 분이 날이 더워 실내 러닝머신 뛰러 왔습니다. 습한 날씨에 땀까지 흘리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건강해지려고 왔으니 기분 좋은 12시 끝날 때까지 뛰고 가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안 그래도 저도 오늘 아침에 필라테스 할 때 너무 습하고 더운 거예요. 땀을 진짜 엄청 흘렸는데 아, 오늘 좀 그런 날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끝나고 나서 샤워 싹 하고 나오면 그만큼 기분 좋은 게 없더라고요. 홍원님께서 요양원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병세가 악화되어 아유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잠깐 얼굴 봤는데 많이 야이셨더라고요. 키와 몸무게가 많이 줄어드셨더군요. 가래를 빼서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또 이런 일이 있으셔갖고 호원님 마음도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고비를 넘겼다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자주 찾아뵙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네요. 뒷번호 5360 쓰시는 분이 희원님 목소리에 힘 좀 받아보려고 사연 보내봅니다. 내 친구 소꿉친구가 조직검사를 하는데 좋은 결과 나오도록 힘 좀 주세요. 기분 좋은 12시 비타민 민혁의 고문 희원 짱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일단은 조직검사 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칭찬드리고 괜찮으실 겁니다. 네, 혹 약간의 소식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좀 관리를 하면서 네 경과를 지켜볼 때 또 옆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또 5360님이니까 옆에서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화이팅! 뒷번호 1478 쓰시는 분께선 나이 들수록 마음 맞는 친구 한 명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 오후에 오랜 친구한테 안부 전화 한 통 걸어봐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수많은 친구 중에 정말 나와 오랜 시간 나이 먹으면서까지 연락하는 친구는 그리 많지 않은데 한 명의 소중한 친구가 있다라는 거 그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연락해보세요. 아시겠죠?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이츠어밍의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옥상달빛의 가끔은 그래도 괜찮아.

이처밍의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옥상 달빛에 가끔은 그래도 괜찮아 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기분 좋은 12시, 벌써 8월 27일 목요일 4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 시간이 참 잘 갑니다. 이제 2026년 1월입니다 라고 했던 날들이 불과 얼마 전 같은데 이제 곧 또 9월이 오면은 추석이 또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렇죠? 참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아서 오늘 하루를 금처럼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뜻깊게 즐겁게 보낸 것 같아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자, 기분 좋은 12시 오늘 끝곡은 허용별의 별의 순간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최재주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문종숙, 자녀 최종열, 숙현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이현우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생각의 결이 달라지는 순간은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큰 병을 앓고 난 뒤처럼 인생의 큰 구비를 돌고 났을 때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곤 합니다. 무엇을 더 채우고 이룰 것인가에 쏠려있던 마음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어떤 온도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하루가 고마워지고 내 마음의 결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순간, 어쩌면은 삶은 그렇게 우리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온 그 조용한 신호들을 가만히 들여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음악으로 마음을 채워드리겠습니다. 박일준이에요. 우리가.

0: 안녕 들어오십니까? 나 거식 이장이요. 다들 온 시간 참말로 거식이에게 잘들 보내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른들도 체면치레 때문에 티는 못 내지만은 속으로는 똑같이 눈치 보고 참말로 거시기를 참 많이 하잖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트 시시코너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마트에 노릇노릇 만두 구워지는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참말로 거시기역에 사람들이 사정없이 모여드는데, 다들 선뜻 그 이쑤시개를 안에다 집어들고 괜히 딴척을 비우면서 눈치를 사정없이 거시기역에 거시기하더란 말이오. 그때 유모차를 끌고 가던 아빠 한 분이 슬그머니 다가오더니만은 자연스럽게 만두를 거시기역에 아주 맛있게 먹은가 어쩌는가 모르겠는데, 어메 여보 이거 진짜 맛있어 사야겠어 하고 거시기 한 거요. 그 한마디가 딱 거시기 돼가지고 눈치만 보던 어른들이 참말로 약속이란 듯이 참말로 거시기를 해버려가지고 10초 만에 접시를 싹 거시기에 회렀단 말이지. 찌벅거리던 어른들 모습도 참 귀여운데 세상이 만상에 정작 제일 먼저 맛있다고 소리졌던 그 아빠는 정작 유모차를 끌고 슬그머니 거시기 하더라 이 말이여. 체면 자리라 쭈비거리다가도 이 수식에 들고 옹기종기 모여드는 우리의 모습이 참 거시기역에 사람 냄새나고 정겨운 거 아니겠냐 이 말이지.
1: 문현수입니다. 도련님 박상철 시작이 반.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자, 잠깐 맛보는 노래들. 오늘은요, 오디션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분들의 노래를 모아봤습니다. 허찬미의 노래부터 출발해봅니다. 해운대 밤바다. 이명복 씨, 오늘도 변함없이 산소같은 방송 만나면 반가운 방송 좋은 애가요 세상 출석한다고요. 오늘은 도봉구 씨군요. 독산동 한양님도 힐링방송 함께한다고요. 어서 들어오세요.

두시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조능의 가요세상. 오늘 제 생일이에요. 아들딸이 챙겨주고 신랑편 미역국 맛있게 먹었습니다. 축하해 주실 거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대전의 김연애 씨. 자, 잠시만요. 최경식 씨 오늘도 변함없이 조능의 가요세상 함께하고 있다고요. 부산의 신복순 씨. 부산은 비가 잠깐 내리는 곳도 있는지 습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오늘도 행복한 방송 함께합니다. 신성 얼큰한 당신.

여적구분들로 글을 써주셨는데 세상에 나오는 저마다 뜻이 있죠. 사람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갖추는 존재로 하늘은 이름의 높이를 기르지 않습니다. 네, 저마다 세상에 나온 뜻이 있기에 정말 가치 있는 소중한 사람으로서 지금 정성으로 살리라 동대문 지혜심씨 주셨고요. 김혜정 씨가 함께할 사람 더 좋은 방송 최고의 방송 좋은 일 과일 세상과 함께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진혜성 가수님 바람고개 듣고 싶어요 라고 도포자랑님 주셨네요. 이 소나의 노래 들리고 있습니다. 나의 첫사랑.

거시기 이장님의 세상 이야기에 정겨운 사랑을 아름다운 에세이에 감동하고 즐거운 노래 행복한 오후 감동과 사랑이 넘치는 최고의 방송 좋은 해가 세상과 함께합니다. 최경씨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좋은 해가 세상과 함께합니다. 부산은 오늘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릴 듯한 날씨라고요. 부산 멋쟁이님. 좋은 해가요 세상 가족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실린더 유리씨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예. 송영아 씨가 오늘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10층 아주머니 집에서 호박 부침을 해서 옛날 얘기하면서 좋은 해 가요상 듣고 있으면서 함께하고 있다고요. 사랑합니다 하셨는데 저도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엠마님, 네. 오늘 바퍼 나는 봉사활동을 했다고요. 끝나고 카페에 모여 앉아서 좋은 행의 가요 세상으로 단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바람 거기에. 예. 알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네. 다들 지금 봉사하시면서 함께하고 23분이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시간 동안 알찬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고생하시지만 보람이 있잖아요. 네. 해성사랑 뚜니님도 주셨고 해성사랑님들이 오늘 많이 많이 주셨네요. 샤브리나님도 주셨고 그리고 또 그냥 해성사랑님들이 다 보내주셨어요. 그라시아스님도 주셨고 다 읽어드리기가 바빠서 지수연의 트로트 전에

0: WBS 원앤 방송입니다.
1: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농어촌 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가봤어?
2: 물론이지. 한번 가면 단골되는 곳.
1: 100% 국내산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2: 댄잎가루 면발도 정말 쫄깃하네. 담양 메타프로방스 가루수길역.
1: 해물칼국수, 서리태 콩물국수도 담양 댄잎 홍팥죽.
3: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동한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2장 말씀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대구의 김재록 씨가 오늘도 좋은의 가요사랑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 됩시다. 금잔디 신사동 고개 보안 초등학교 34의 동창 아그들아 너그들 루인네가 되었냐? 나는 지방도 아그들이다.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동창이 좀 가엾어 했는데 그 동창이 볼 때는 이 친구가 선생님처럼 많이 늙어 있었던 거죠. 내 자신은 모르는 거죠. 그 상대방만 늙게 보이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젊게 보이는데 친구들은 다 늙었어. 그런데 그 친구들이 볼 때는 또 그러겠죠. 네. 아이고. 빛걸 광주의 김병학 씨가요. 가을은 다가오는데 날씨는 그렇지가 않고 덥네요. 네, 송가인의 붉은 목단꽃 또 주셨고요. 거창이 이현수 씨가 날씨가 더우니까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박우철의 빗겨간 운명 주셨습니다. 연건선 씨, 네, 애청자분, 염유리의 금사빠 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문초희의 노래 10시 50분 하고요. 많이 기다리고 계신 분들 들으시라고 진해성의 바람곡에 전해드립니다.

가사로 만든 이야기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나이가 들면서 자꾸 숫자를 세게 된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일할 수 있을까?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이 앞으로 살아갈 날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이다.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배우고,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떠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다시 사랑해도 된다. 인생은 남이 정해준 나이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뛰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모르 파티.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는 말이다. 좋은 일만 사랑하는 뜻은 아닐 것이다. 실패했던 날도, 눈물 흘렸던 밤도, 돌아가고 싶은 순간도 모두 내 인생이었음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지나간 어제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제는 지나간 슬픔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았으면 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나친 청춘도,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이다.

책 맨 앞페이지 넘기면 나오는 완전 텅 빈 흰 페이지. 혹시 본 기억나십니까? 이걸 왜 굳이 한 장 더 넣었나? 메모지인가 싶으신 분도 있으셨을 텐데 그 종이도 다 역할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본할 때 글자 안 씹히게 보호해주고 들고 다니다가 모서리 찍힐 때 본문 다치는 거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이라고 합니다. 쓸모없어서 보이는 것들도 다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 같죠. 네, 오늘 하루도 유난히 하는 일 없이 지난 것 같아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다 다음을 위한 충전일 테니까 말이죠. 자, 신청곡 현당의 노래입니다. 사랑은 임시정거장.

자, 고유가실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유상품권 있고요. 프리미엄 인사등 골드 있습니다. 건강 100세 시대를 끌어가는 온강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연모가사탕,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선한 기업 더 미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잘 마스크팩, 바제 명물 마늘빵이 맛있는 집 뉴제은 베이커리에서 마늘빵 드립니다. 자, 성가연의 검은고야 전해드리면서 조금 있다가 장혜리 씨와 함께 오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별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4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2: 김현수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6: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7: 자, 야야야로 소명의 노래로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목요일 코너 라이브 초대석. 시원시원한 가창력에 화려한 퍼포먼스, 거기에 베스기타 연주까지 트로트계 자리 없던 개성을 뽐내는 분. 걸그룹과 걸밴드를 거쳐서 2020년 서방님으로 트로트의 출사표를 던지면서 확실한 존재감을 도장 찍었다.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에너자이저. 오늘 라디오 라이브 초대석 배스치는 트로트 여신 장예리 씨를 소개합니다.
8: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예리입니다. 아, 너무 소개를
7: 쑥스러워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8: 이렇게 텐션 높으신 거 처음 봐요.
7: 아, 분위기 안 맞아. 네, 근데 해리시고 왔는데 그냥 할 수는 네. 없잖아요.
8: 아, 그러니까요. 네,
7: 뭔가 이렇게 텐션을 띄워줘야 되는데.
8: 제가 그동안에 국장님 네. 방송을 이렇게 쭉 봤는데 네, 네. 텐션이 그렇게 높으신 편은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조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진짜,
7: 저는 원래 점잖았는데.
8: 오늘은 네. 좀 특별히 부탁드려요.
7: 아, 목소리 톤을 높여가지고 장현이 씨를 소개하면
8: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7: 분위기 안 맞아요. 네. 장예리 씨는 베스 기타부터 시작한 거예요? 노래부터 시작한 거예요?
8: 노래 먼저 시작했죠.
7: 그래요?
8: 저는 14살에 네. MC로 데뷔를 했고요. 연예계에.
7: MC요? 14살 때? 아니, 중학생이 무슨
8: 네.
7: MC예요?
8: 최연소 게임방송 MC로 데뷔를 했고요.
7: 오, 네네.
8: 그때 그래서 생방송으로 데일리 프로그램을 오. 진행을 그러니까
7: 공부를
8: 했었어요.
7: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했다는 거네.
8: 공부하고 게임하고.
7: 아니 전문가여야만 그게 가능하잖아요.
8: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19살 때 가수로 네.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먼저 하다가 네네. 이제 중간에 밴드를 하게 되면서 베이스 기타를 이제 네. 연습하게 된 거죠.
7: 그러니까 그 일단 인지도가 중요하잖아요. 연예인이기 때문에 네. 가수는 네. 이제 연예인이니까 그러면 네. 인지도를 알리는 거는 먼저 MC로부터 인지도를 알렸네요.
8: 그렇죠. 그때 저 인기 정말 많았거든요.
7: 오, 14살에 이 얼굴에 네. 네. 뭔가 이렇게 MC를 하면서 네. 오,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8: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 수업만 하고 방송국으로 출근을 했어요.
7: 아니 그러면 그 학교 친구들은 질투하거든.
8: 질투 많이 했죠. 그래서 막 소문도 엄청 많이 났어요. 네네네네. 그때 당시에 네. 저 지하철 타고 방송국을 다녔는데 뭐 그 밴 있죠. 연예인들 오. 타고 다니는 큰 밴이 뭐 네. 맨날 쟤를 데리러 오고 맨날 그거
7: 있지.
8: 타고 다니고 네네네. 뭐 그런다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 여중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또 이제 방송하는 친구다 보니까 네. 이제 눈에 좀 띄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마가 무릎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아주 다들 하이에나처럼 아주 그래서 정말 조용히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7: 아니 연예인이면 더 이렇게 좀 튀게 다녀야 되는데 연예인이어서 그걸 못했네요.
8: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조용하게 학교 생활을 했던 네. 학생이었어요.
7: 아 근데 이제 어린 시절부터 그 방송계 쪽에 활동을 하다 보면 네. 나중에는 지치기도 하고 네. 대중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겁이 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8: 네, 그렇죠.
7: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8: 그렇죠. 제가 이제 한 20년째 이제 네네. 하고 있는
7: 그러니까
8: 건데.
7: 나이에 비해서 너무 오랜 경력이에요.
8: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막 엄청 유명해지진 않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되게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았고 또 이렇게 네. 정체되어 있는 시기도 있었고 네네. 슬럼프도 많이 왔고 이랬는데요. 그게 실망감이라는 게 기대를 해서 오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큰 뭐 꿈이나 목표를 안 잡고 네네. 그냥 오늘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네네. 하루하루를 살아보자라는 마음을 먹으니까 괜찮아졌어요.
7: 그게 연륜이야.
8: 그게 서른 지나고 나서 되더라고요.
7: 연륜.
8: 서른 지나고 네네. 나니까 예, 네, 내려놓음이 조금 되더라고요.
7: 남들이 생각할 때는 아, 이 나이 무슨 연륜 이러는데 네. 일단 20년 동안 해봐 다 그렇죠.
8: 네. 네. 그래서.
7: 근데 걸그룹에서 네. 이제 그 MC에서 혼자만 하다가
8: 네,
7: 그룹으로
8: 맞아요.
7: 갔단 말이죠.
8: 그렇죠.
7: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8: 아, 근데 사실 저는 가수가 네. 꿈이 아니었어요. 노래도 그렇게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네네. 정말 노력. 형 인간으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네. 이제 MC를 하다 보니까 네. 고등학교를 이제 가야 되잖아요.
7: 그렇죠.
8: 근데 이제 친구들은 뭐 자기는 뭐 여기 갈 거다 무슨 거 갈 거다 이러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 와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다 무슨 소리지 이러는 게 된 거예요.
7: 그렇죠.
8: 그래서 아 그럼 나 어떡하지? 난 뭐 어딜 가야 되지?
7: 원래는 지금은 학교 안 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막 연예인만 하고. 학교를 네네네. 뭐하러 가? 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8: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아예 못했을 터라서 네네네네. 제가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예고에 진학을 하면서 네. 연기자의 꿈을 이제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아이돌 데뷔했을 때 대표님께서 네. 너 연기자 시켜줄 테니까 가수 먼저 하자 이렇게 네네네. 그렇게 이게 달콤한 유혹에 제가 넘어가서 네. 가수로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죠. 네. 네. 그래서 또 나름
7: 하셨어요?
8: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연습은 오래 했는데 네. 딱 그 활동은 두 달 짧게 했어요. 사실 그
7: 연습생 그룹은. 기간이 좀 길었죠.
8: 네, 길었는데 네. 정작 활동은 이제 두 달 정도 하고 네. 이제 나와서 또 약간의 이제 힘든 시간을 거치다가 이제 밴드를 하게 된 거죠.
7: 네. 밴드로 어떻게 해서 조직이 된 거예요?
8: 밴드도 이제 베이시스트 자리가 공석이었어요.
7: 그러니까 원래 그게 한 분이거든요. 베이스는 한 분이 쳐야 되니까 잘 네. 쳐야 되거든요.
8: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공석이라서 네네. 베이스를 배웠고 어떻게 생긴 악기인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7: 가장 중심이에요. 그룹에서.
8: 네, 제일 고민스러웠던 건 네네. 제가 원래 춤을 추는 가수인데 네네. 악기를 매버리면
7: 못 추죠.
8: 그 정말 네. 1평에도 못 움직이잖아요. 네. 마이크 앞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7: 그 베이스만 위로 네. 밑으로 이렇게 돌리고 춤을 추죠.
8: 뭐 흔들어봤자 어깨 네네. 정도. 네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음악을 직접 만들어가면서 네네. 그 음악 위에 제가 노래를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밴드를
7: 함께.
8: 하게 됐어요.
7: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노래를 들어보면
8: 네.
7: 아까 말씀하셨던 장혜리 씨가 나는 노래를 못해요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8: 네.
7: 근데 그 말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건데
8: 네.
7: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8: 제가 사실 처음에 고등학교 네. 1학년 이제 중3 고1 때 이제 처음으로 보컬 트레이닝이라는 걸 받았어요.
7: 아, 네네네.
8: 그때 제가 학교 끝나면 매일 그 보컬실을 가서
7: 네.
8: 애국가를 연습했어요.
7: 왜 그거 부르지도 않을 텐데.
8: 그거는 이제 노래 뭐 이제 뭐 네. 대중가요는 아니니까. 네. 근데 정말 기본기가 제가 없어가지고 그 이제 소리 내는 방법부터
7: 네네네.
8: 뭐
7: 발성부터.
8: 이제 네, 뭐 비브라토까지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7: 아이고.
8: 연습을 진짜 오래 했어요.
7: 네네네네.
8: 그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7: 네,
8: 지금의 장혜리가 되지 않았나.
7: 지금은 노래를 부르면은 뭐 장르가 다양하게
8: 네.
7: 모든 부분들을 설렙하는
8: 네.
7: 그런 장혜리 씨란 말이죠.
8: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네. 그 20년의 그런 네.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 좋은 다 경험이 돼서
7: 그렇죠.
8: 나의 좋은 그런 네, 그런 네. 것들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7: 뭐 액션도 남들은 갖고 있지 않은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네.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이것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8: 그러니까요.
7: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8: 그러니까요.
7: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걸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 있어야 하는 거지.
8: 네.
7: 웬만해서는 잘못하면 점수가 깎이거든요.
8: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네. 오히려 그 악기를 잡았을 때 보다 악기를 네. 안 잡았을 때 더 떨려요. 그러니까 악기가 있으면
7: 그렇죠.
8: 얘한테 약간 제가 의지하는 것 같아요. 되죠. 네, 그래서 네.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7: 그래서 그 포크 하는 그 가수분들 있잖아요.
8: 네.
7: 그분들한테 기타를 내놓으세요 하면 절대 노래 못해요.
8: 오, 진짜요?
7: 네. 항상 기타를 치면서 하는 네, 그 습관이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마이크도 왼손 잡는 분, 오른손 잡는 분 네, 있잖아요. 네, 마이크를 네. 바꿔라고 하면 네. 노래가 안 돼요.
8: 그죠, 그죠.
7: 네, 그게 있어요.
8: 네.
7: 그래서 베이스 기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8: 네, 맞아요, 맞아요.
7: 그래도 뭐 베이스 기타 없어서 잘하긴 하네.
8: 감사합니다.
7: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혜린 씨의 노래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요즘에 활동곡이 나왔어요.
8: 네.
7: 안아주세요.
8: 그거 먼저 한번 들려드릴까요?
7: 왜냐면 장혜리 씨의 신곡이니까
8: 네,
7: 저희가 이제 이 노래를 계속 들어주고 있으니까
8: 좋아요 네. 좋아요
7: 댄스도 하면서 안아주세요
8: 네. 같이 쳐주시는 건가요?
7: 저는 아니고요 앞에 계신 우리 저 PD가 네, TV 쪽으로 저희가 이제 영상이
8: 네.
7: 이제 그 너튜브를 통해서도
8: 네,
7: 지금
8: 그렇죠.
7: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주말에 편집을 해서 다시 또 재가공을 해서 멋진 부분만 편집을 해서 방송에 나가니까요
8: 네.
7: 우리 저 PD가 카메라 잡으면서 카메라가 조금 흔들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8: 음악 방송처럼 잡아주세요.
7: 네. 네, 춤을 추면 리듬을 타요. 걱정하지 마세요.
8: 카메라 자, 같이 움직여주세요.
7: 네, 움직여 줍니다. 네. 계속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8: 좋습니다.
7: 자, 장혜리 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PD가 몸을 움직입니다. 네, 자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장혜리의 안아주세요. 출발.

0: 안아주세요 였습니다. 장혜리의 노래였고요. 그 여러분들 저 장혜리 씨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세요. 궁금한 점 풀어드리겠습니다. 샵8970입니다.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역시 혜리님의 제드제트님, 혜리별님이 지난 노래기 빛을 볼 시간입니다. 올림픽 혜리님께서 진짜 악기인이네요. 라이브 최고 최고. 네, 혜리별님 변치 않아. 네, 라이브 최고예요. 천생 연예인이에요. 네, 지하철 밴. 지하철 밴이 뭐죠?
1: 예?
0: 아,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아, 아까 네네네네. 이제 그 밴 타고 다녔다고. 네. 그러니까.
1: 지하철 밴. 네,
0: 그게 가장 큰 차지 뭐. 네.
1: 맞아요.
0: 네, 베스 기타 최고, 미모 최고. 네, 반갑습니다. 네. 혜리님 여신이에요.
1: 감사합니다.
0: 별명이 뭐예요, 별명이?
1: 별명이요? 네. 아, 그 가수들 앞에 네네. 붙는 그런, 네네네. 그게 또 굉장히 또 많잖아요, 요즘에?
0: 네, 혜리님 여신, 뭐, 많은 분들이 혜리님 뭐, 많이 주셨는데.
1: 네.
0: 혜리 씨가 딱 정해놓고 있는 게 트로트계 카리나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 네. 그리고 오늘 정합시다.
1: 네. 정할까요?
0: 오늘 정해요. 여러분들 저 좋은 의견 있으면.
1: 저는 근데 네. 이제 그걸 많이 얘기하긴 해요. 네. 제가 이제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팔방미인 장혜리입니다.
0: 팔방미인. 근데 팔방미인보다는 뭐 한 가지.
1: 아, 하나에.
0: 네, 하나에 그냥 딱 꽂혀가지고. 그냥
1: 그럼 오늘 좀 정해주실 수 있을까요?
0: 뭔가 장혜리 하면
1: 트론 여신 너무 많아요.
0: 네, 너무 많아. 그는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1: 뭐 할까요? 네.
0: 그 베이스를 타고 뭐 이렇게 베이신 타고 가는 무슨 그 요술공주. 네. 죄송합니다.
1: 안녕하세요. 베이스 타고 다니는 요술공주 장혜리입니다. 이렇게요?
0: 네. 제 생각이니까. 존중해 주세요. 네. 제 생각이에요.
1: 여기에서만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네. 베이스 타고 다니는 요술공주. 아니요.
0: 지금 여러분들 저 의견 주세요. 네. 나 지금 무슨 소리 들려고. 네. 자, 그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노래를 또 불러줘야.
1: 또 해요 지금 바로?
0: 계속 할까요? 아니면 그냥 뭐 이게 네. 얘기 길게 하고 네. 한 곡 부릅시다.
1: 아 좋아요. 네, 네.
0: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1: 아 그러니까요. 네, 처음 얘기를. 나오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요.
1: 저 지금.
0: 네. 네. 장혜리 씨가 그 베이스 기타를 쳤으니까 네. 이제는 솔로를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다시 그룹들이 네. 좀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1: 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그룹을 준비 중인데 아직 이제 그렇게 공식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무슨 말이지? 하고 조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아, 이제 솔로를 하고 있으면 네, 그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베스 기타를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쳤단 말이죠. 네, 혼자.
1: 네.
0: 혼자 치다 보면 누가 옆에서 아니 저렇게 잘하는데 그럼 그룹 한번 하면 장혜리 씨를 불러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그룹을 하면 또
0: 유혹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1: 네,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좀 또
0: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1: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그러면 솔로로 활동하다가 또 그룹을 활동하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0: 네, 그러면 아이돌 쪽에서 아니 아이돌이라는 그렇고 뭐 걸 그룹으로 또 하자는 분들은 없나 댄스까지.
1: 아,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가 다재다능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베이스만 탈 수는 없잖아요. 요술공주여도.
0: 아니 그룹 사운드는 네. 악기로 다루는 네. 그룹 사운드가 있고
1: 그쵸?
0: 또 댄스 그룹이 있고
1: 그 그룹이 또 춤도 출 수도 있는 거니까.
0: 그래요? 또. 복잡하네. 아니 한 가지만. 트로트 하는 데는 또 트로트만 해야
1: 그쵸?
0: 되잖아요.
1: 네. 그죠.
0: 그러면
1: 근데 사실 요즘에는 네. 장르가 뭐 딱 뭐 트로트다,
0: 그렇죠.
1: 뭐 이건 뭐다 이렇게 네네. 되어 있지 네네. 않고 네네. 요새는 다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0: 그럼요.
1: 어우르고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네, 여러 장르를 다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요즘의 음악들이 네. 정통 트로트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포용을 해서
1: 네네.
0: 7080 때에 그 나왔던 음악들이 다시
1: 네네네.
0: 복원되기도 하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댄스적 부분들로
1: 그쵸,
0: 해서
1: 그쵸.
0: 앞에 트롯자만 붙어가지고
1: 댄스
0: 예, 댄스 이렇게 락 네. 트롯 뭐 이렇게 해가지고
1: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디션 네. 프로그램 나갔을 때도 그런 네. 게 있었어요.
0: 네.
1: 락 트롯 뭐 7080 네. 트롯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런
0: 그 어른들이 좋아하면 돼.
1: 그죠.
0: 네,
1: 그냥 사람들이 좋아.
0: 네, 네.
1: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
0: 그럼요.
1: 주시니까. 네.
0: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열심히 들었던 서방님 그 우렁각시. 네, 이 노래는 또
1: 할까요?
0: 네, 두려워죠.
1: 바쁘네요 여기.
0: 바빠요. 왔다리 갔다리 지금 계속 불러야 되는데.
1: 네.
0: 자, 그러면 장혜리 씨가 부르는 서방님.

0: 혜리님 팬입니다. 다재다능 혜리님. 그리고 또 트로트계 영화배우 해리슨 본들, 트로트계의 AI 뭐 여러 글 주셨는데 오늘 결정하기 힘들겠는데요.
1: 아니 요술공주가 지금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0: 네, 요술공주. 요술공주. 네. 베이스 기타를 탄. 아니 그게 산울림의 노래가 있어요.
1: 뭐 기타를 타고, 기타를 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재밌잖아요. 네. 그 노래. 네. 고민해보게요. 네. 네. 자, 혜리님 팬인데요. 혜리님 앨범 언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 아, 제가 이제 이번에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소속사 없이 계속 활동을 하다가 좋은 회사를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앨범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게 이제 뚝딱 만들어지는 그렇죠. 그런 앨범이 아니거든요. 또 좋은 노래를 잘 선택해서 네네. 이제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곡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열심히 곡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0: 기다리세요. 네, 네, 좋은 노래 지금 찾고 있고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그리고 오래오래 기억 담을 수 있는 노래를 찾고 있다니까요. 4부에 또 얘기 나누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2: WBS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롤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ZZ님이요. ELS 오늘 의상 좋아요 하셨는데.
5: 감사합니다.
4: 아니 근데 맨날 의상을 잘 입은 편이세요. 코디를 누가 해주시나요?
5: 오늘은 이게 제 옷이고요. 이제 뭐 공연할 때는 네네네.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매번 이렇게 예쁘게 잘 입혀주시고. 네네.
4: 의상을 잘 입는 가수의 한 분이세요?
5: 제가 그 한 명이나 이렇게 일을 네네. 하면 좀 네네. 오래 일을 해요. 그래서 스타일리스트 언니랑도 네네. 지금 좀 오래됐고 네네. 메이크업 하는 언니랑은 20년이 다 돼요.
4: 아, 네. 그만큼 나를 알기 때문에 그쵸? 나에 맞춰진다는
5: 네네네.
4: 거죠.
5: 네네네. 너무 서로 이제 잘 알고. 네.
4: 뭐든지 짧게 가는 것보다 네. 길게 가야.
5: 맞아요.
4: 라디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5: 네.
4: 뭐 오랫동안 하다 보면 네. 정들고 익숙해지잖아요.
5: 네.
4: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5: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오래 가자고요.
4: 그럼요. 부장님. 그럼요. 네. 오래오래 갑시다.
5: 네. 네. 좋습니다.
4: 네. 그리고 진짜 라이브예요. 진짜 잘해요.
5: 진짜 라이브예요?
4: 올림픽 회원님께서.
5: 정말요?
4: 진짜 라이브죠.
5: 감사합니다.
4: 저희가 라이브 초대석이어서 27년, 8년이 돼가는데 한 번도 라이브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가수분들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음원으로 거의 나갔잖아요. 그런데
5: 네.
4: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라이브로.
5: 네. 네.
4: 지금 활동하고 있는 뭐 김영림 씨나 뭐 진성 씨 다 라이브를 해서 김인자 씨도 올 때마다 이만큼 그 노트를 들고 와서 보면서 막 불렀던.
5: 네. 네.
4: 그리고 올림픽 혜리님이 주셨고요. CRCR께서 예쁘다 하셨고 이런님이 노래 정말 짱입니다. 그리고 혜리별님이 어디서 이렇게 예쁜 별이 왔을까. 그리고 얼굴 천재 장혜리.
5: 감사합니다.
4: 네. 그리고 혜리 삼촌께서 일하랴 댓글 달랴 혜리님 보랴 정신이 없네요. 네. 그런데 저 일에 충실하세요. 근데 이제 일이 안 돼.
5: 네. 네
4: 일단 보게 되면.
5: 아니 네. 저희 팬분들 중에 정말 일하시면서도 네. 이렇게 행사장에 이렇게 자주 와주시는 팬분들 보면 네네. 정말 네. 너무 감사하고 막 그만큼 막 죄송하기도 하고 다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그 감사한 마음이
4: 아니,
5: 정말
4: 근데
5: 커요.
4: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냥 직장인이세요?
5: 다양하시죠. 직장인 네. 분들도 계시고.
4: 그러면 잘리면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
5: 이제 뭐 연차 이런 거.
4: 연차 내서.
5: 네, 이제 제 행사 때만 있으시고.
4: 왜냐면 그거 이제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도 네. 그걸 뭐라고 못해요.
5: 그러니까요. 네, 제 공연을 또 하니까. 보시고 힘을 네. 얻으셔서 또 일하실 때 열심히 또 그럼요. 파이팅 넘치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4: 그리고 그 왜 이렇게
5: 네.
4: 왜 이렇게 이렇게 귀여워라고.
5: 아.
4: 네. 혜리 삼촌께서.
5: 네. 감사합니다.
4: 그리고 내 사랑은 장혜리 가요계 허리케인. 너무 긴다.
5: 네. 제가 해리잖아요.
4: 네네네.
5: 그래서 제 이제 너튜브 채널
4: 네네.
5: 이름이 해리케인이에요. 그래서 가요계 허리케인.
4: 아 해리케인. 그랬군요. 근데 장혜리 씨라는 이름이 본명이에요?
5: 아니에요. 저는 이제 트로트 가수 데뷔하면서 네. 이름을 장혜리로 활동명을 이제.
4: 왜냐하면 혼돈되는 이름이 있거든요.
5: 동명이 선배님이 네네네네. 계시죠.
4: 그래서 그분이 먼저 앞에 나오고 네. 장혜리 씨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5: 네. 맞아요.
4: 그걸 이제 바꾸치기 하려면 또 이제 앞으로 와야 되고 뭐 이런 게
5: 열심히
4: 있어요.
5: 열심히 해야죠. 네. 네. 그래서 진짜 막 네. 엄청 선배님들께서 장혜리 그 대기실 이름만 네네. 보고 네. 장혜리 선배님이 오셨나 네.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니요 선배님 네. 저는 서방님 우렁각시 장혜리입니다. 네. 이렇게
4: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네. 그래도 또 선배님

0: 네네네.
1: 있었고 뭐 그거하고 연관돼 있나요?
0: 뭐 어떤
1: 전혀 상관없나요? 헬스트로그.
0: 아, 전혀 상관.
1: 아니 이름이 헬러니까.
0: 아 해리 해리스.
1: 아~
0: 해리스 헬스 헬스.
1: 아 줄여서 아 죄송합니다. 아, 저는 또 헬스클럽으로.
0: 네. 네.
1: 저는 그대로 보고 듣는 네. 성격이라서. 네. 해린이 남양주 축제 때 배워요 라고 하셨고요.
0: 네. 네.
1: 부산 공연했으면 좋겠다 하셨고요. 그리고 20년이요. 우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워요. TV에서도 자주 뵙고 싶어요.
0: 네. 네.
1: 아마 이제 해리 씨가 이제 출발이니까요. 아마 네. 그 보여지고 또 들려지고 방송 쪽에
0: 네.
1: 행사보다도 방송 쪽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네. 그리고 또 녹화해 놓은 네. 방송 분들도 네, 있어서
1: 네, 네, 네.
0: 여기저기 채널 돌리시다 보면 네, 네. 나오실 거예요.
1: 네, 그럼요. 장혜리 씨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은 인지도를 알릴지 모르지만
0: 네.
1: 자기만의 노래를 갖고 있기가 힘들거든요.
0: 네.
1: 근데 히트곡을 만들 수 있는 장혜리 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디션보다는 이 본인의 히트곡을 세상에 알려서 후배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다닐 수 있는
0: 네.
1: 그런 장혜리 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 장혜리가 되도록
1: 그럼요,
0: 하겠습니다.
1: 그럼요. 네, 충분히
0: 네.
1: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작사, 작곡도 하시나요?
0: 네. 작사, 작곡도 하고요. 제가 네. 작곡한 트로트곡 지금 발매된 거는 이제
1: 네.
0: 그 빈예서 양이
1: 네네네.
0: 그 미스트롯 3에서 맘마미아라는 곡을 했는데
1: 아.
0: 그 곡을 제가 그 작곡가 이제 신곡 미션에 제가 들어갔어요.
1: 아, 그랬어요?
0: 그거가 나왔었고 이번에 제 안아주세요 노래도 제가 네네네. 직접 작사를 했어요.
1: 아, 그랬군요.
0: 네.
1: 그러면 만들고 싶은 음악 장르나 지금 준비하는 거 있어요?
0: 만들고 싶은 노래는 이제 많은데
1: 네네.
0: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딱 뭔가 이런 곡을 한번 써봐야겠다 하고 이제 딱 그냥 되게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가지고
1: 네네네.
0: 그냥 그렇게 즉흥적으로 좀 쓰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뭐 계획을 해서 이런 곡을 해보고 싶다는 네네네. 되게 많은데 그냥 그때그때 그때 쓰는 것 같아요.
1: 그 저도 마찬가지인데
0: 네.
1: 그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바뀌어져요.
0: 맞아요.
1: 집어넣어야 되고
0: 네.
1: 그러다 보면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자연스러움이 없어지고
0: 네.
1: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게 막혀요.
0: 그래서 저는
1: 네.
0: 이제 베이스를 연주하다 보니까
1: 네네.
0: 베이스가 좀 돋보일 수 있는 트로트 곡을 만들고 싶어요. 정말 저만 연주할 수 있고 저만 부를 수 있는
1: 네네.
0: 그런 곡을 나중에 꼭 기회가 된다면 써보고
1: 그렇죠.
0: 싶다.
1: 그렇죠. 두땅두땅.
0: 네네네.
1: 네, 무게 있게.
0: 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곡들을 이제 편곡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1: 네.
0: 그런 편곡한 버전의 곡을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만들면 네. 좋을 것 같다 생각.
1: 그렇죠. 이제는 또 그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가 그 좋은 점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
0: 네.
1: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요.
0: 네, 네, 네.
1: 어떤 노래든 혜리님이 만들면 좋아요. 아니 우리가 이거 하다 보니까 또 노래는 못 들었네. 빨리 노래 들어야 되는데.
0: 노래 할까요?
1: 네, 어떤 노래 할까요? 가시버시?
0: 가시버시 들려드릴게요. 네네. 제 노래거든요.
1: 그럼요. 네. 오늘은 네. 네, 가시버시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8970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0: 색깔 있는 감성이 잘 어울리는 가수이기도 하네요. 장유리 씨의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빨간색 같기도 하고 정열적인 색깔 같기도 하고 또 부드러운 뭐 파란색 같기도 하고
1: 감사합니다.
0: 초록의 색깔 같기도 하고
1: 그러면 트로트의 네. 무지개 어때요?
0: 그렇죠. 트로트의 다양한 색깔. 네.
1: 무지개 그럼 요술공주라 그래. 무지개. 네.
0: 요술공주. 무지개탄 무지개탄 요술공주. 예.
1: 네. 아, 네.
0: 무지개를 좋아요. 타고 가는 좋아요. 요술공주.
1: 네. 네.
0: 그 팬들에게 어떤 가수로 불리고 싶은지 궁금하고요.
1: 아 팬들에게요.
0: 네.
1: 아 팬들에게는 지금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0: 네.
1: 제가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0: 네, 네,
1: 제가
0: 금기감.
1: 사실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정말 안 좋아해서
0: 네.
1: 안 나가려고 했어요.
0: 네, 네, 네, 네.
1: 그래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정말 막 트라우마도
0: 네,
1: 있고
0: 네, 네,
1: 막
0: 네,
1: 너무
0: 네,
1: 힘들어가지고
0: 네, 네, 네.
1: 근데 제가 이제 막 슬럼프가 잠깐 와서
0: 네,
1: 막
0: 네.
1: 활동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매일 하루하루 막 살고
0: 네.
1: 있는데 그런 저도 자랑스럽다고 막 해주는
0: 네, 네.
1: 우리 팬들 때문에
0: 네.
1: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0: 그럼요.
1: 막 내가 너무 내가 스스로도 내가 자랑스러워야
0: 그렇죠.
1: 그 말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제 팬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0: 네, 네.
1: 감사하고 팬들한테도 늘 오랫동안 자랑스러운 가수가 될 수 있도록
0: 네.
1: 네,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0: 가족이에요. 뭔가 이렇게 서로 요즘에 팬덤이요.
1: 네.
0: 그 분리가 돼서는 안 돼요.
1: 맞아요. 저희 팬들은 정말 가족
0: 네.
1: 같아요.
0: 그래서 함께 그러니까 전투적 부분들까지도
1: 네.
0: 함께 해주는
1: 네.
0: 팬들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띄워주는
1: 네.
0: 호흡을 같이 하고.
1: 맞아요.
0: 그래서 성공하면
1: 네.
0: 항상 팬들이 있었다라는
1: 그럼요.
0: 얘기를 하거든요.
1: 정말.
0: 평소에는 뭐 하면서 지내시는지 궁금하다고.
1: 아 저는 평소에 정말 집 밖에를 잘 안 나가고요. 강아지를 제가 세 마리를 키워서.
0: 아, 그래요?
1: 네, 강아지들이랑 놀아주면 그냥 하루가 끝나.
0: 뒤치다 거리 힘든데?
1: 예, 힘듭니다. 강아지 육아. 강아지 네. 육아를 하면서
0: 그래요?
1: 지내고 있어요.
0: 네. 아니, 근데 성격이 외향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내성적인 것 같기도
1: 그쵸?
0: 하고.
1: 그쵸. 제가 그래서.
0: 이야, 아이 사이야.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1: 장혜리는 이인데요.
0: 네.
1: 이제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 완전 아이예요. 그래서 그게 저도 좀 헷갈리고
0: 네네네네.
1: 힘든 부분이 좀
0: 네네네.
1: 있는데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본성은 이제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하고 카메라 있을 때는 이렇게 막 외향적으로
0: 네네네.
1: 이렇게 하지만
0: 네네.
1: 아이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0: 근데 연예인들이 거의 아이예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평소 혼자 있을 때는 조용히
1: 네.
0: 있다가
1: 네.
0: 무대 가면 완전히 바뀌죠.
1: 맞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무대 가면 저도 막 이렇게 되지만
0: 네네.
1: 평상시에도 막 확 이렇게 이런 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좀 힘들어.
0: 정신없죠. 정신없죠. 저도
1: 힘들어요.
0: 사람들이 보면 제가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1: 네.
0: 저도 조용한 편이에요.
1: 아 그렇죠. 네, 네,
0: 저도
1: 네, 네.
0: 혼자 이렇게 들어주는 편이에요.
1: 네, 저도요.
0: 근데 시끄러우면
1: 네네네 네, 네.
0: 말을 못 하고
1: 네네네.
0: 아, 네, 네.
1: 네.
0: 그 방송 그 직업병으로 누가 말 안 하면. 그 사고 난 것처럼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해서 이제 말은
1: 네.
0: 제가 아 그래요 말을
1: 네.
0: 시키긴 하는데
1: 네.
0: 막 얘기하는 거는 정신 없으면 딱지세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네.
1: 맞아요.
0: 이게 달라요, 다.
1: 네, 맞아요. 네.
0: 그리고 모창하는 가수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1: 모창이요?
0: 네. 모창할 수 있나요?
1: 아니요.
0: 모창이 안 돼요.
1: 아 제가 정말 다양한 걸 많이 하는데
0: 네.
1: 제가 성대모사나 개인기 이런 걸 못해요. 그래가지고.
0: 네. 나는 뭐. 장인인밖에 못해. 뭐 이런 거죠.
1: 네, 그 성대모사나 뭐 모창 진짜 안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네, 네 힘듭니다.
0: 자, 그럼 포기하고 네. 만약에 모창 한다 그러면 이제 시키려고 그랬겠지.
1: 아, 그죠.
0: 네.
1: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0: 그렇죠.
1: 없어요.
0: 그럴 필요 없어요.
1: 네.
0: 나중에 장인이 씨 닮아서 하고 싶은 분들이 있겠지.
1: 네, 네.
0: 자, 그러면 가장 고마운 팬들에게 감사의 말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아, 정말요?
0: 네네.
1: 시간이 굉장히 짧네요.
0: 그렇죠. 근데 노래는 한 곡 남아있으니까.
1: 아, 노래도
0: 네.
1: 떠야 되고.
0: 네.
1: 바쁘네요, 여기.
0: 그래요,
1: 굉장히.
0: 바빠요.
1: 아니, 이럴 거면 2시부터 불러주시지.
0: 그러니까. 근데 이제 1시간으로 해야 이제 저희가 이제 원래 편성인 시간이니까.
1: 아, 그래요?
0: 네.
1: 아, 네. 우리 팬들 항상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라이브를 보니까
0: 네네,
1: 팬들이
0: 네네.
1: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건강이 제일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좋아해 주시면 되고.
0: 네네.
1: 네, 늘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 가는 가수와 팬 우리 헬스클럽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제 팬클럽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또 어디선가 저 장혜리를 만나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좋은 가수로서 좋은 무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0: 그리고 또 혜리 씨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또 방송에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고 하겠죠. 자, 요즘 자주 듣는 음악 있을까요?
1: 아, 제가 굉장히 아이이기 때문에 노래도 잘 안 들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냥 저, 네, 저 정말 운전할 때도 아무것도 안 들어요.
0: 네.
1: 조용한 걸 좋아해서. 근데 요즘에는 제가 많이 찾는 음악이 이제 밴드 음악. 밴드 음악들 좀 연구를 좀 하느라.
0: 조만간에 밴드로 갈 것 같은데. 근데 계속
1: 밴드 음악을 조금 많이 듣고 있어요.
0: 그래요?
1: 네.
0: 아마 아까 보니까 유혹을 하시는 분들 많다고 그러니까 조금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
1: 네네네. 네.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0: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좋죠.
1: 그죠. 뭐. 좋죠. 좋죠.
0: 예, 예. 자, 그러면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사랑님.
1: 네. 마지막 곡은 제 노래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김용임 선배님의 사랑님도 준비했습니다.
0: 네, 사랑님. 아, 이건 서방님이구나.
1: 그 서방님.
0: 네. 자, 사랑님. 자, 준비해 주시고 장혜리 씨가 부르는 사랑님 저기 듣겠습니다.

0: 자, 오늘 저 팬분들 중에서 한 분, 네, 새싹분에게 저희가 아, 뉴제언 베이커리에서 드리는 마늘빵 드리겠습니다. 에, 끝자리 번호가요, 9008번님. 네, 끝자리 9008번님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마련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어떤 가수로 불리고 싶은지, 예, 평소에 뭐 하면서 지는 요거는 생략하고요. 어, 팬들에게 어떤 가수로 불리고 싶은지 요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1: 어떤 가수로 불리고 싶은지, 네, 네, 아까 얘기한 것 같지만 자랑스러운, 네, 가수, 네, 그리고 뭐 최고인 가수 뭐 이런 거겠죠. 네, 네, 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뭐 누구한테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제 팬분들에게만큼은 최고인 가수, 부끄럽지 않은 가수,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0: 그래,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네, 자랑스러운 가수 짱혜리가 되시길 바라면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올 거죠?
1: 그럼요. 바로 좀 오세요. 길게 좀 불러주세요.
0: 그러세요. 네, 고적으로 갑시다 라고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네, 바빠서. 네, 양쪽으로 뛸 수도 있으니까 바빠요. 네,
1: 감사합니다.
0: 자, 가겠습니다. 이현승의 남자의 눈물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자, 내 팬이 되어주세요. 요요요요에서 출연하셨던 이현승의 노래 남자의 눈물 전해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갈 때에 형상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없는 데서 온 것이며 있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없는 데로 돌아가는 것이어늘 세상 사람들은 형상 있는 데에만 공을 들이고 형상 없는 데에다 참다운 공을 들일 줄 모르나니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형상 있는 데에 드리는 공을 형상 없는 마음에 반만이라도 드리면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부정적인 단어와 긍정적인 단어 중에서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말에도 힘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잘 와닿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실제로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불행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단어를 다양하게 쓰는 사람들은 어떤 활동이든 훨씬 적극적이고 몸도 건강했다고 하는데요. 기운찬, 생기 있는, 밝은 같은 활력의 말, 기대된다, 낙관적이다 같은 희망의 말, 기분 좋은, 만족하는, 유쾌한 같은 행복하고 긍정적인 단어들을 일부러라도 자주 말하고 쓰고 또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 걷는 여기는 행복한 오후고요. 저는 정주입니다.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8월 27일 목요일 순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곡은 한동준의 혼자만의 여행 함께 하셨고요. 오늘 1부 순서 먼저 소개해드리죠. 마음을 청정하게 가꾸는 시간 오후의 법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문 말씀을 통해 맑고 밝고 훈훈한 하루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차 한 잔에 여유가 필요한 오후 여러분의 향기 나는 사연과 또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차 한 잔의 쿠폰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또 차 한 잔 선물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사연 주셔도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포토메일은 100원입니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 www.wp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나비의 그대여서 오션의 빠삐용 두 곡 이어드리죠.

법문을 통해 생활의 지혜를 얻는 오후의 법문 시간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지나니라. 오늘 법문은 원불교 대종경 요훈품 6장 말씀이었습니다.

0: 행복한 오후.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른해지는 오후 이 시간 차 한 잔의 여유 참 좋죠. 차 한 잔 나누고 싶고 또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차 한 잔의 쿠폰 사연 참여해 주세요. 1부 마지막에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립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보통 메일은 100원입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 자우림의 25, 21, 잔나비입니다.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함께 하시죠.

0: 빛나는 이야기 WBS FM 행복한 오후.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들 또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생방송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1부 마지막에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려요. 2671번님, 고추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높고 푸른 하늘에 새하얀 구름을 보면 가을인 듯한데 문을 열고 나서면 아직도 찜통더위 여름이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이번 주도 폭염과 열대야가 또 계속되는 날씨였는데 그래도 뭐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변해가겠죠. 6590번님,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저 비 피해 카페 들어왔어요. 덕분에 잠시 여유있게 차도 한잔하고 행복한 오후와 함께하고 있네요. 노래 좋습니다 하시면서 들어오셨어요. 어디가 또 소나기가 내렸나 봐요. 좀 긍정적인 자세로 또 맞이하신 것 같아요. 3968번님, 8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뜨거웠던 여름날도 이제는 끝나가겠죠? 아직도 더운데 저는 뜬금없이 감기로 며칠째 고생 중입니다. 주인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들어오셨습니다. 건강관리 중요하죠. 막바지 더위 잘 이겨내면서 또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어반자카파의 그대 고운 사랑, 이혜리의 메이비, MC몽의 인기 이어가죠.

네. 오늘은 참여자분 가운데 뒷번호 3968번님께 커피 쿠폰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행복한 오후 1부 끝곡으로 김정민의 애인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릇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됐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해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니 옛 성현의 말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적자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초계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말이 다 이를 이름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FM 107.9 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2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평범한 우리 우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마음의 쉼표를 찍는 시간, 행복한 마음 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나머지 시간 편안하고 즐거운 음악들로 채워드립니다. 나른한 오후 좋은 음악으로 기분 전환해보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전해주세요. 이 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청해주셔도 좋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포토메일은 100원입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자, OST 두 곡 이어드리죠. 드라마 동화미니 OST 중에서 이태권의 7월의 눈사람, 드라마 1년의 12남자 OST 중에서 정인의 어떻게 두 곡 이어가죠.

행복한 마음 산책. 이 시간은 원불교 칼럼과 수행일기를 통해 일상의 찌든 마음을 정화시키고 감사와 은혜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늦은 저녁 울리는 스마트폰. 친구의 문자였다. 너 나랑 같이 다이어트 할래? 평소에도 다이어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데다 실증을 잘 내서 뭘 같이 하자고 먼저 제안해 온 적이 없던 친구였다. 그런 아이가 그 어렵다는 다이어트를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놀라워 물었다. 너 무슨 일 있어? 누가 체중으로 스트레스 받게 하니? 그러자 친구는 내게 되물었다. 너 학습된 무기력이란 말 아니? 학습된 무기력. 들어본 적이 있는 것도 같았다. 친구는 진지한 설명을 이어갔다. 처음엔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시도했는데 결과는 실패. 실망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힘을 내서 다시 시도해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또 실패. 이쯤 되면 사람들은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역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고 시도도 하지 않으니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는다. 게다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좌절하는 악순환. 어딘가 익숙한 이야기. 나도 살면서 숱하게 되풀이해왔던 것 같다. 다이어트를 해봤지만 쉽게 살은 빠지지 않았고 나름 마음먹고 공부를 해봤지만 성적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뭔가 답을 찾고 싶어서 책도 읽어봤지만 그때만 잠깐 반짝할 뿐 내 인생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런 말로 우습게 나를 위로하기도 했다. 안 되는 거면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정말 가능성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과 학습된 무기력으로 적당히 포기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걸. 친구는 꽤 힘있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높을 거야. 그래도 나 세 번은 더 도전해 볼 거야. 나한테 최선을 다해보고 싶거든. 그동안 내가 적당히 포기해왔던 많은 일들을 떠올렸다. 그 중에 내가 세 번이라도 더 시도해봤던 일은 있을까? 안 된다면 방법이라도 바꿔보려고 조언은 구해봤을까? 없었다. 그 모든 실패는 어쩌면 마땅한 결과였던 것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나도 나를 위해 무엇인가 시작해봐야겠다. 실패하더라도 내 자신에게 실망하기보다는 다시 기회를 주면서

행복한 오후 정주희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주 전남 지역 FM 107.9MHz를 통해 함께하고 계시고요. 원음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검색창에 원음방송 치시거나 주소창에 www.wpsi.kr 들어오셔서 라디오 온에어 클릭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안드로이드폰인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애플폰인 경우 앱스토어에서 WBS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에 앱 다운로드 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트롯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먼저 6621번님 청하셨습니다. 피터펀의 웃고 삽시다. 이어서 한동안의 실없는 약속, 홍장가의 언니 말이다 맞아, 권일의 그렇게는 못합니다. 트롯 모아서 보내드리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종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크러쉬의 잊어버리지마, 화사의 마리아 두 곡 함께하시죠.

기상정보 살펴드리죠. 오늘 저녁 광주와 전남 지방 대체로 흐리고 비 내리는 곳 있겠고요. 내일도 흐리고 늦은 밤까지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임현정의 첫사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오후 정주희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선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철길 건널목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는 열차를 보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열차보다 먼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하는 열차보다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건널목에 진입했는데 의외로 빨리 접근하는 열차에 놀라 당황하거나 자동차의 결함으로 시동이라도 꺼진다면 대형 사고를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시속 70km로 달리는 열차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해서 멈추기 위해서는 225m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달리던 열차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철길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1단 정지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1단 정지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훨씬 많고 1단 정지에서 좌우를 보려고 하면 뒤쪽에서 빵빵거리며 재촉을 합니다. 철길 건널목 앞에서 1단 정지에서 좌우를 살피는 기본 원칙만 지킨다면 대부분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재산이 풍부한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은 큰 신심을 바라여 대도에 들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사람으로서 수도에 발심하며 공도에 헌신한다면 그는 전세에 깊은 서원을 세우고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니라. 대정경 신성품 5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한국인의 주식은 밥이죠. 쌀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것저것 집어먹어도 왠지 밥을 먹지 않으면 허전하게 느껴지는데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밥해 먹는 과정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성숙해지게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밥해 먹는 과정을 생각해 볼까요? 먼저 쌀을 물에 불려야 되고, 끓여야 되고, 익혀야 되고, 뜸들일 시간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쌀로 만드는 요리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말도 있는데요. 밥해 먹는 과정에 부단한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둥둥 가족분들은 오늘 몇 번이나 밥상을 마주하셨나요? 그리고 쌀밥이 주는 교훈의 소리 들으셨나요? 하루 세 번은 여유를 가지라고, 인내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원불교 창작성가 조은송이 부른 수만 번 크게 들이쉬어봐요 들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먹는 쌀밥이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참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에 불리고 끓이고 익히고 뜸들이기까지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쌀 한 톨에 온 우주가 담겨있다는 말처럼 쌀은 좋은 땅을 만나고 따뜻한 햇살을 받아들이고 농부의 땀과 정성이 있어야 온전한 밥상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쌀 한 톨의 무게와 인내심을 생각할 때 우리도 좀 배워야 할 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대산 종사님께서는 꾸준한 인내와 정성이 깨달음의 바탕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구력 있는 인내에서 해탈이 이루어진다. 각자의 신앙과 수행에 있어서 자기 실천은 얼마만큼 인내력이 있는가 살펴보아라. 그렇습니다. 뭐든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목표가 있다면 꾸준히 정성을 들여야겠죠. 오늘도 둥둥과 함께 마음 공부하시면서 내 안의 인내심을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볼 현장은 원불교 현장입니다. 지난 18일에서 21일까지 태국 방콕 신아카린 위롯대학교에서 제7차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는 원불교 국제부 신아카린 위롯대학교 세계불교도 우의회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복합 위기 속의 세계 영성과 고등교육이란 주제로 인류가 당면한 과제와 또 그에 대한 종교의 역할에 대해 모색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 자리에 함께하고 오신 원불교 한우란운동 대표이자 원불교 전 여성회장을 지내신 홍일심 회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8: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9: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한국의 성인 남녀 10명 중 6명은 1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기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8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 해 동안 기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60%를 넘었다. 다만 기부하는 비율은 해마다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며 매년 8%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를 하는 이유로는 온정을 나누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24.9%로 1위, 기부하는 과정에서 얻는 행복이 크다는 응답이 14.9%로 2위를 차지했다. 선행의 기쁨,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기부나 선행 여러분은 종종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기쁨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선행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대산종사법어 운신편에는 선행을 하는 마음 자세에 대한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몸은 사은의 빚이니 선행을 했더라도 복을 지었다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가져다 쓴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라. 선을 행하고 그것을 복이라 생각해 상대가 몰라주면 원망심이 나오기 쉽나니 빚을 갚는 마음으로 오롯이 선을 닦는 데에만 힘쓰라. 중국 고전 책은담에도 선행을 하는 마음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선행을 베풀 때에는 그 선행에 대해 보답을 요구하지 말라. 그 보답을 요구함과 동시에 선행을 베풀고자 한 마음이 모두 거짓이 된다. 다음은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람은 선행을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불교 경전 잡보장경에는 가진 것이 없어도 선행을 할 수 있는 일곱 가지가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는데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그건 네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베풀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요. 둘째,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등 말로 베푸는 것이요. 셋째,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요. 넷째, 호의를 담은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요. 다섯째,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일을 돕는 등 몸으로 하는 것이요. 여섯째,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어주고 양보하는 것이요. 일곱째,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의 법문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종경 천도품에는 선행을 통한 공덕만이 영원히 내 것이 된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생 동안 비록 많은 전곡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요. 영원히 내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하되 상에 주함이 없는 보시로서 무루의 복덕을 쌓아야 할 것이니라. 네, 선행이라는 것이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니겠죠.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미소로, 힘이 되는 말 한마디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 공덕, 오늘도 지어봐야겠습니다.

오늘의 방콕 음악으로 밥 제임스의 In the Garden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 나갑니다.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9월 1일을 이것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보내는데요. 점점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그에 따라 생태환경의 위기를 겪으며 지난 2015년 9월 1일부터 이것을 위한 기도와 실천을 위한 날로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자, 천주교에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모든 만물을 일컫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삼라만상, 2번 피조물. 1번 삼라만상, 2번 피조물입니다. 천주교에서 9월 1일을, 네, 9월 1일이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이것을 위한 기도의 날로 보냅니다. 네. 그, 우리 원불교로, 이제 표현을 하면 천지 만물이겠죠. 천지 만물. 네.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이 생태 환경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 기후 변화도 심각해지고, 그래서 많은 동식물들이 살아갈 터전을 잃고, 또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식물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비 옵니다. 아이의 웃음이 어른의 미소로 변할 때.

0: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1: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원불교 현장인데요. 지난 18일에서 21일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시나카린 위로대학교에서 제7차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는 원불교 국제부 시나카린 위로대학교 세계불교도 우의회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복합위기 속의 세계영성과 고등교육, 세계시민의식을 위한 마음과 윤리적 실천이란 주제로 인류가 당면한 과제와 종교의 역할에 대해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 자리에 함께하고 오신 원불교 한우란운동 대표이자 원불교 전 여성회장이신 홍일심 회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소개와 인사 한 말씀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한우란운동 대표 홍일심이기도 하지만 원불교 전 여성회장이었습니다. 지금 여성회장이 아니고 네. 전 여성회장이었습니다.
1: 예.
2: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원불교에서 매년 8월에 주최하는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가 이번에는 태국 방콕에 있는 시나카린 위롯대학교에서 개최됐는데요. 자, 어떤 행사였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실까요?
2: 네, 저도 국제회의는 그렇게 많이 참가를 안 해봤습니다. 근데 그간 종교 평화를 대화를 위한 여러 국제기구와 대화가 있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타성에 적기도 하고 또 권위적이 되기도 하고 하던 사람만 계속하게 되기도 하고 하는 일은 반복적인 거였는데 올해는 훨씬 수평적이고 누구나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실천 중심적인 새로운 국제 모임에 모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1: 예, 예.
2: 그리고 이게 원불교가 제안을 했고 근데 태국에서 한 이 행사에 많은 사람이 왔고 많은 종교가 참여해서 시민들이 호응한 게 있던 것 같아요.
1: 네, 네.
2: 그래서 올해 참 생각보다 정말 성황리에 대회를 치르게 된 것 같아서 아주 기뻤습니다.
1: 예, 우리 원불교 국제부가 중심이 돼서 올해로 네. 제7회째로 종교연합 네네. 세계시민회의가 열린 거죠.
2: 네, 예. 그렇죠.
1: 그리고 특별히 태국에서 진행이 됐는데 네. 태국하면 전통적인 불교 국가이고 또 세계 네. 최대 불교 연합기구인 세계불교도 우의회 본부가 있는 네. 곳이기도 하죠.
2: 네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방콕교당에 갔었거든요.
1: 예.
2: 근데 방콕교당 바로 옆에 WBF 본부가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방콕교당 교무님 최수신 교무님께서 종교연합운동을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1: 네.
2: 그 원불교 보통 불단에 불상을 모셔 놓지 않잖아요.
1: 네.
2: 그런데 그러니까 아마 동남아 현지에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불상도 올려놓고 또 이제 또 잠깐 치워놓기도 하면서 유연성 있게
1: 네.
2: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고 또 열린 교당을 운영하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1: 예.
2: 그래서 아마 이번에 태국에 재했을 때 그 성공을 이끈 그 역할이 아니었을까.
1: 예.
2: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그 불교를 대표하는 기구가 그 몇 곳이 있는데 네, 그 중에 네, 하나가 네. 이제 세계 불교도 우의회인데 그 태국 방콕 교당 옆에 있다는 거죠.
2: 네, 네, 네. 옆에 있어요.
1: 그래서 우리 교무님과 우리 네, 네. 불자들이 이렇게 네. 잘 이렇게 화합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군요. 예.
2: 네.
1: 자, 이번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의 주제는 복합위기 속의 세계영성과 고등교육, 세계시민의식을 위한 마음과 윤리적 실천이었는데요. 뭐 좀 길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복합적이고 이를 극복하기 네. 위해서는 세계시민의식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 네, 그렇죠. 그 복합위기라는 말에는 환경, 전쟁, 가난, 뭐 해 모든 문제가 얽혀 있어가지고 우리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2: 그래서 세계 시민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느 하나의 지역 또 한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세계, 한울 안의 구성원이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삼동윤리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 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이나 힘을 억지로 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 마치 종교 수행을 하듯 스스로 기꺼이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돼요.
1: 네.
2: 세계 시민의식은 반드시 종교와 영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 시민의식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 원불교에서 말하는 인류를 한 가족으로 보는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활동하시는 이 한우란 운동의 취지가 바로 이것이기도 하죠?
2: 네, 그렇습니다. 예. 한우란 운동은 원불교 여성회에서 시작되기는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단체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종교, 남의 종교 구분하지 않고 이 세상 좋은 일은 다 함께하자.
1: 네.
2: 필요한 일은 함께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1: 그야말로 우리가 이 하나의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이니까 좋은 일 함께 해보자.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자. 이런 거죠. 예.
2: 네.
1: 자, 3박 4일 동안의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였는데요. 세계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가들이 함께했죠. 자,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이나 꼭 소개해주고 싶은 우리 종교인들의 말씀이 있다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네. 제가 개최지가 태국이라서 태국 불교계의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1: 네.
2: 그리고 태국에는 소승 불교거든요. 그래서 자기 수행에만 집중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1: 네.
2: 소승 불교에서도 세상의 변화를 큰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1: 예.
2: 그래서 실천 운동을 하는 걸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같이 한 그 김성건 의원께서 소승 불교를 다시 봤다고 변화를 보게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예.
2: 그래서 이게 모두 세상이 후천개벽 사상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흔히 이제 소승불교, 이제 남방불교 하면 자신의 깨달음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의 깨달음에만 집중하는 그런 또 종교를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군요.
2: 예, 그렇죠.
1: 예. 아마 우리 원불교와의 만남도 어떤 거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2: 맞아요.
1: 자, 우리가 이제 사는 곳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 종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는 문제의식은 다 통한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겠어요?
2: 그렇죠. 하여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그 인터넷 발달로 더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2: 그러니까 혼자만 좋은 거 누리는 종교가 아니라 이제 다 함께 잘 살아야 하고 대생의세를 해야 하는 종교라는 거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1: 네, 우리 원불교가 먼저 세계 시민 의식을 키워나가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역할들을 해 나가야 하는 그런 또 솔선수범하는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원불교 제가출가 교도님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2: 네, 우리 원불교는 진리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를 인정하고 있지요. 정산종사님의 삼동윤리, 대산 종사님의 유아운동 다 앞을 보고 내놓으셨잖아요.
1: 네.
2: 예, 여러 종교의 가르침이 있지만 각기 다른 진리를 가르친 건 아니잖아요.
1: 네.
2: 그 진리를 향해 가는 방법이 다른 거지. 그래서 대성자님께서 가르쳐 주신 물질 개벽 시대에 맞춘 최신식 방법. 그거는 어디나 적용해도 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열심히 신앙하고 수행해서 남은 일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가 더 확장되고 세계시민들이 또 세계 종교인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행사가 되도록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럼요. 저희가 예전에 돌아가신 초대 회장님 한지성 회장님이 계실 때는 국제회의에 자주 참석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조금 뜸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참 오랜만에 참석한 국제회의였거든요.
1: 네.
2: 그런데 아무리 줌 회의가 발달하고 또 인터넷으로 세상 일을 모두 알게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직접 나가서 눈으로 보고 또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한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1: 예.
2: 그래서 기회가 있고 또 능력이 있다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도 여성 회원들한테 많이 독려할 생각입니다.
1: 네. 앞으로 많은 분들이 또 기회가 되면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이제 매년 8월에 열리니까 글쎄 뭐 내년에는 네. 혹시 뭐 예정이 있나요? 어디에서 열릴지?
2: 글쎄요. 뭐 미국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아직 확실한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1: 네.
2: 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네.
1: 그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네. 종교인들 네네. 함께 우리 얘기해 봅시다. 이런 자리를 여는 거니까 우리 원불교 국제부와 그렇죠. 또 우리 많은 우리 원불교 제가출가 교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우란운동 대표이자 원불교 전 여성회장이신 홍일심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원불교 창작성가입니다. 일원 세계로.

0: 한국교회협의회 이주빈 소위원회 위원장 김은경 목사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너희 난자들 중에 있는 자처럼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주빈 우리의 형제입니다. 더불어 함께 평화를 이루러 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마하 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 운영위원 이중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진 평등한 존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본래부터 한국에 살던 사람이든 이주민이든 모두가 행복을 원한다는 점에서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 성공의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이정호 신부입니다. 이주민을 언어, 나라, 색깔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다르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가 필요해서 불러들인 이주민들에게 차별 없는 우리와 같은 대등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운동을 위해서 모두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3: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최서연 교무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부처이고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나타나는 이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동포은 우리들은 함께 살고 있는 이 이주민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동포임을 잘 알아서 동포 보훈을 잘 해나가면 이 세상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변할 것입니다.
4: 원음방송과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이주민 차별금지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화합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천주교의 기념일 중 하나인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은 오는 9월 1일인데요.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2015년부터

더 매년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제정해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피조물이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모든 만물을 일컫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크리처, 문자 그대로 만들어진 것을 뜻합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는 하느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지요. 이러한 피조물에는 인간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한 가지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바로 하느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권은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그 진위가 왜곡되고 있다고 가톨릭 교회는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발견되고 있고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가톨릭 교회는 2015년부터 프란치스코 교황의 결정에 따라 매년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제정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성경 말씀을 보호하고 조화를 이루고 살라는 의미로 재해석하는 것이죠. 한국천주교에서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 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한국천주교회는 생태계 보호 및 회복을 위한 기념미사와 교구 행사 등이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은 전세계 가톨릭교회의 기념일인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뒷번호 2309 쓰시는 분, 정답은 2번 피조물입니다. 맞춰주셨고요. 5773 쓰시는 분, 정답은 1번 삼라만상입니다. 보슬보슬 비가 내리니 너무나도 반가운 퇴근길입니다. 빗길 다들 안전운행 하시고 행복한 퇴근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셨네요. 네, 지금 보슬보슬 비가 내리고 있군요. 저희 원음방송이 있는 서울 여기 금천 쪽은 네, 아직 비가 오지 않고 있어요. 삼라만상이라고 답을 주셨는데 그 이 피조물과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만 불교에서는 이제 천지 만물을 이제 삼라만상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이제 피조물이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2175 쓰시는 분, 정답은 1번 삼라만상입니다. 휴가 다녀와서 오늘 첫 출근을 하니 힘이 드네요.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휴가를 이제 다녀오셨군요. 그렇죠. 휴가를 갔다가 이제 또 출근을 하려면 또 힘든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오늘 첫날 잘 보내고 돌아가시는 길, 우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 평안함과 어떤 여유를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편안히 가지시고 네, 휴가 다녀오신 후 오늘 첫 출근 잘하고 오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1717 쓰시는 분, 정답은 2번 피조물입니다. 올해 여름 중에 이번 주가 가장 견디기 힘든 역대급 더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런 날씨 처음 겪어봅니다. 피조물, 지구 환경 파괴가 원인일까요? 9월 1일이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이라는 거 방송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문자를 주셨네요. 예, 그 천주교의 이런 기념일들도 보면은 다 감동적입니다. 예, 우리 원불교에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은혜로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도 이런 기념일들 하나하나 다 보면은 뭐 노인을 위한 날, 뭐 이주민들을 위한 날, 아 정말 다 감동이 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이 천주교의 기념일들 또 원불교의 뭐 경절들 뭐 불교의 경전들 다 이렇게 기념일들 보면 모든 종교가 다 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주교 음악을 한 곡 듣고 올게요. 사랑의 이삭 죽기입니다. 냉이꽃이 피었다.

동안양 교당 유선정님의 문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일 잘 마치고 좋은 말씀 잘 들으면서 퇴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부와 선행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 선행을 할 때에는 사심 없이 무심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선행은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돈이 아니어도 선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다 보니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베풀 때 내가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음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제 건강이 작년보다 좋아지고 있다 보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네요. 8월의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거창한 사랑과 자비를 말하기보다 평소에 할 수 있는 따뜻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것, 이렇게 평소에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한 작은 마음들이 모이고 더 커져서 세상을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거겠죠. 자, 오늘 끝으로 천주교 음악 머꼴리카의 아름다운 세상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노어촌 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거쳐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거쳐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말씀입니다.

말씀은 일생 동안 공도에 헌신하신 규타원 장종수 대봉도 영가의 완전한 해탈촌도를 기원하며 동지 제자들과 조카 김현준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아름다운 인생. 하루 일과를 마무리해가는 저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혹시 아직 다 끝내지 못한 업무나 또 집안일이 눈에 밟혀서 무거운 몸을 그냥 억지로 움직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몸이 피곤하다고 신호를 보낼 때는 쉬는 게 당연한 건데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면 왠지 그렇습니다. 쉬면서도 이게 편치가 않아요. 하지만 가끔은 그 마음조차도 쉬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도 좋지만요,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말이죠.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정 시스터즈가 불러줍니다. 도라지 피는 산골.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목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이맘때쯤 여러분께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 기억해보니까 옛날 고향집, 동네 집집마다 이맘때 시간이면 굴뚝에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요. 노는 아이들을 불러모으는 엄마의 목소리가 있었죠. 동원아, 밥 먹어라, 이제 그만 놀고, 뭐 이러던 목소리들이 귀에 삼삼합니다. 글쎄요, 지금쯤 뭐 집으로 향하는 퇴근길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가족들 저녁 식사 준비 한창인 주부님들 분주하실 겁니다. 또 아직도 일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일터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보통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한번 살펴보면 이 미진한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요. 그렇게 또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이게 참 완벽하게 끝날 수가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마무리하려는 마음들은 다들 갖고 있겠지만 이 몸에 피로가 쌓였다라는 신호를 그냥 탁 무시한 채 일을 너무 일에만 빠져 있으면 그건 진짜 건강을 상하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일도 더 덩달아서 망치기 십상이고요. 일이 완벽하지 않거나 또 집이 조금 지저분하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하던 일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몸과 마음의 재충전을 한가득 해보시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3, 4부는 음악다방 명디제이 은디제이와 함께하는 은다방 문을 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사연과 신청곡도 지금부터 어서 보내주십시오. 요새 저 은다방이 성황리에 있다 보니까 조금 뭐 2부나 이렇게 좀 늦게 신청곡과 사연 주시면 다 소개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의 빠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참여하실 곳은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저는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의 목소리입니다. 인형의 사랑.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3%로 0.25%포인트 인상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온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약 1년 7개월 만이며 지난달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는 예상보다 강한 경제 성장세와 가라앉지 않은 물가가 꼽히고 있고요. 가파른 성장이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을 우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책금리 격차는 0.75%포인트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심야 시간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높이는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구역을 올해 말까지 전국 160여 곳으로 확대합니다.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과 차량 소통 편의를 함께 확보하기 위해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은 평상시 시속 30km로 제한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 한시적으로 제한 속도를 높이는 제도이고요. 해당 구역에서는 심야의 제한 속도가 주변 연결도로의 제한 속도에 맞춰 상향됩니다. 기본 운영 시간은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정했고요. 지역별 교통 여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로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무척 무더운 하루였는데요. 오늘 제주와 경남 그리고 전남 광주 지역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은 강원 동해안과 충청, 남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5도, 전주는 2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31도, 대구는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처럼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고요. 주말인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성집의 눈물 속에 또 왔네, 그리고 성태미의 초원의 연인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앞서 제가 내일부터 전국에 비 소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에는 비가 오늘 왔습니다. 대구에서 김동식님이 세상에나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연일 36도 이상 푹푹 쪘는데 오늘 6시 20분부터 7시 10분 지금 현재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감사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반가운 문자를 주셨네요. 아, 대구 비 소식 너무 좋습니다. 우리 대구의 평강공주님도 가을비가 내리는 촉촉한 저녁 시간이 참으로 좋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지금부터 즐기겠습니다. 네. 평강공주님 가을과 사랑에 빠지셨죠. 이제 오늘 3일째시죠? 네. 재밌어요. 비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 아름다운 인생도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고요. 부산에서 방현재님께서 가을이 곧 온다고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트린 것 같아요. 진행자님 더위 물러가게 좀 해주세요. 잘 듣고 있지만요. 이렇게 주셨는데 글쎄요, 제가 더위를 빨리 가고 가을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 다른 건 없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가을 노래를 조금 많이 전해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을 노래를 많이 보내주시면 우리들의 마음이 합쳐져서 가을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또 부산 개인택시 금치원기사님 어제 통기타 라이브 시간에 들려드린 배호의 노래 누가 울어였죠? 그 노래 듣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혼자 운다고 문자 작성해놓고 보내지도 못하셨대요. 어제 감동의 도가니에 계셨다는 글까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모두. 동백꽃 피는 항구. 우리 이미자 가수는 동백꽃을 참 많이 동백꽃이 들어가 있는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동백 아가씨도 불렀고 제가 또 은미자라는 애칭까지 받게 됐는데 동백꽃 피는 항구 우리 성북동에서 배영주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항상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삶이 매일 행운과 함께 뜻깊고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습니다.

옛 가요를 불러주는 가수 여러 가수들을 우리 아름다운 인생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저마다의 다 나름대로의 장점과 특징, 개성이 다 넘쳐나지만 우리 이미자 가수는 꼭 그 스펀지, 마른 스펀지에 물을 뿌리면 흔적도 없이 쫙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이 이분의 노래는 이렇게 튀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 귀에 살살 스며드는지. 네. 동백꽃 피는 한 곡 잘 들었습니다. 1부가 벌써 마무리가 되겠어요. 2부에서도 좋은 노래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계신 최영원님의 신청곡입니다. 여운이 불러줍니다. 3일로.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형으로 그린 이론상은 참 이론을 알리기 위한 표본이라. 비하건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참 달은 아닌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6장 말씀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대구는 오랜만에 금쪽같은 비가 내렸어요. 너무 시원하고 기분 좋습니다. 더위를 식혀주어요. 오늘은 응답왕이 있는 날이죠. 아름다운 친구님들 만나러 로얄석 나열 1번 자리에 출석합니다. 진행자님, 8월도 이제 막바지예요. 더위와 싸우다 보니 세월은 꽁지 빠지게 도망가고 있습니다. 변은 누렇게 고개 숙이고 대추도 빨갛게 익어가면서 추석이 문턱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아인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북구에서 주순이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디스코 리듬에 얹혀져 있는 아주 기분 좋은 신나는 음악이었습니다. 이은아의 당신께만으로 아름다운 인생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협찬사 선물 소개 좀 하고요. 추석 얘기 조금 할게요. 예, 먼저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좀 하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인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개무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8월 31일, 네, 이 월요일이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이고 막바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9월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주순이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추석이 우리한테 또 다가와 있고요. 추석 때는 우리 어느 방송에서는 또 추석 특집,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갈 텐데, 아름다운 인생은 24, 25, 26, 27 이렇게 연휴 이외에는 생방송으로 찾아뵙습니다. 저는 어디 안 갑니다. 네. 어디 내려갈 때가 아니라 제가 그냥 큰 집이고요.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에서 차례도 모시고 추모 예배 겸 네, 차례를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어디 안 가요. 여러분들 만나 뵈러 올 겁니다. 미리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반가운 가족들도 만나고 고향도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래저래 한가위 풍성하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인생도 그런 풍성한 기운들이 좀 많이 깃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봅니다. 네, 애청자분들 수고가 많으시네요. 우리 진행자님 그리고 제작진 여러분께 늘 고마운 마음이에요. 막바지 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대구 북구에서 윤형중님도 같이 해주셨고요. 8월도 막바지에 왔어요. 더위는 식을 줄을 모르고 오늘도 덥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로 접어드는데 말입니다. 예, 전주 현동수님이, 전주는 비 소식이 혹시 없을까요? 예, 전주도 좀 비가 많이 내렸으면 좋겠네요. 평강공주님께서 조미미의 눈으로만 안녕을 청해 주셨고요. 부산의 우리 들꽃님은 오늘 식사를 안 하시려고 하신대요. 저녁을 2시간 좋은 음악으로 배를 채우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녁 한 끼를 굶을 작정인데요. 뱃살도 빠지고 좋은 점도 많으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응원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셨어요. 제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할 테니까 좋은 노래를 많이 따라 부르시면 뱃살 빠지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해 주신 노래 들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 하시고요. 홍세민의 청춘여 다시 한번 이어서 듣겠습니다.

뒷번호 0998 쓰시는 청취자께서 아까 그 여운의 3일로 들으시면서 3일로의 뜻이 혹시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아, 3일로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죠.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로에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 도로에 어떤 지명이나 또 아니면 위인들의 이름들을 붙이잖아요. 뭐 충무로, 그죠? 예. 또 테헤란로에는 인도 이란의 테헤란 수도 테헤란로 이렇게 우리 교역을 하면서 붙여놓고 그런 특별한 뜻을 두는데 붙인다고 하네요. 3일로의 뜻 제가 아는 만큼 네, 전해드렸습니다.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말구노스님께서 어제 옛가요 부르는 제 목소리 이제 달인

이 됐다고요. 감상하는 우리 애청자님들도 수준이 엄청 높아지셨어요. 아름다운 인생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어제 리사이틀 감사드리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노점상 시인님께서 청춘의 시절의 이야기를 또 보내주셨어요. 오늘 소개하는 날이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이던 1980년대가 우리 유흥업소랑 연주자인 우리에게는 가장 호황이던 때였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1990년 1월 1일자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유흥업소는 밤 12시가 넘으면 심야 영업 단속이 시작됐죠. 90년 1월 수입이 전년도 월 수입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모든 업소들은 12시가 넘으면 셔터를 내리고 변칙적으로 심야 영업을 했습니다. 룸에서 연주할 때도 음악 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조심하고 연주를 했지만 3, 4월로 넘어가고 나서는 수입이 그만 3분의 1 수준으로 더 떨어졌고 음악하는 친구들이 한 명, 두 명씩 이 바닥을 떠나는 걸 보며 아, 나도 이제 내려올 때가 됐구나 생각을 했죠. 나이 30대 중반에 다른 밴드 멤버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음악뿐이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참 천만다행히도 저는 이 세계에서 평이 좋았기 때문에 불러주는 업소가 많아서 연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신규식님과 말고노스님이 각각 청하셨습니다. 조경수의 머물고 싶지만 양희정의 서울선생님이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2부가 또 빠르게 지나가네요. 3부에서 은다방, 음악다방 은다방 리퀘스트 뮤직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님과 같이 퇴근하고 있는 우리 이승재님의 따님께서 신청곡 주셨어요. 군대 생활하시던 아빠 내무반장이었던 조영기 하사님의 건강과 행복을 빌면서 청해 주신 노래예요. 한복남의 엽정은 열단양을 애창하셨대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부로 가 있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한 아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습니다. 나훈아의 목소리예요. 절절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북녘 하늘을 달리고 싶은 기차가 눈에 선합니다. 나훈아의 녹슬은 기찻길, 우리 자연에서 살고 계신 이현수님이 청해 주셨어요. 아름다운 인생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가 한 줄기 했습니다. 조금은 시원하네요. 신청곡으로 나훈아의 녹슬은 기찻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청해 주셨어요. 네, 같이 들었습니다.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드리는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는 음악다방 은다방이 이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테이블에 자리하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분 3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참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첫사랑이었다고. 공감하시죠 여러분들. 아 그게 첫사랑이었나 그때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첫사랑이더라고. 부산 은하수님께서요 이용복의 순이 생각 청해 주시면서 너무 더워요 진행자님 여기도 가을을 좀 보내주세요. 며칠만 더 참으라고요. 지금부터 즐거우면 더위도 날아가겠죠. 그럼요. 예, 즐겁다 즐겁다. 예, 시원하다 생각하면 시원하게 예, 보낼 수 있습니다. 예, 저 진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가을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금방 가을로 접어들 겁니다. 예,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띄워드리는 음악다방 은다방 예, 시작됐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이상근님께서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음악다방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구석진 자리가 제일 좋죠. 구석진 자리에서 블랙커피 한잔 시켜놓고 음악 감상하겠습니다. 좋은 음악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럼 따따블로 수고하세요. 부산 테이블 이상근님께서 사연을 주셨어요. 네. 구석진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제가 보입니다. 지금 저쪽에. 대금향기님께서 인터넷으로 사연을 주셨는데 아마 PC로 방송을 들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주신 사연입니다. 어제 찔레꺼 제가 통기타 라이브 전해드렸잖아요. 예, 라이브 중에 최고라는 제목으로 대금향기님께서 찔레꽃 기타 반주에는 라이브로 처음 들어봅니다. 최고의 라이브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요. 저희 엄마의 애창곡이었는데 하늘나라에서 잘 들었겠죠. 경남 김해에 살고 있는 김영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 사연과 함께 예, 또 그리운 어머니를 떠올려 주셨네요. 저희 아름다운 인생에서 들려지는 노래와 이야기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운 빛나는 그 누군가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추억들 예, 혼자 이렇게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저희들과 같이 나눠주시고 더 많이 빛날 수 있게 사연과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아침 4시 30분이 되면 기상을 해요. 막 약 8km 정도 만보를 걷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그 시간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비는 내리지 않고요. 내일 비 온다는 소식은 접했습니다. 전주에서 현동수님께서. 또 대구 전종구님은 안녕하세요. 대구는 지금 비가 와요.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비 오는 날 듣는 음악은 그 감동이 몇 배가 더 배가가 되잖아요. 네, 좋습니다. 울산 방어진에서 류재정님께서 가을 노래를 한 곡 띄워주셨네요. 와, 이거는 무조건 9월에는 들어야 되는 노래입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딱 감을 예상을 하셨을 건데 안녕하세요 울산의 방어진입니다. 오늘은 한 줄기 소나기가 내리더니만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부네요. 가을을 기다리면서 배트김의 노래 청해봅니다. 배트김의 9월의 노래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부산에서 구경옥님께서 역시 가을의 노래 김정호의 날이 갈수록을 또 청해 주시면서 우리 음악다방에 살며시 자리해 주셨습니다. 식사하면서 아인 출석합니다. 부산은 오전에 비가 왔어요. 많이 내리지는 않고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로 후텁지근합니다. 은다방에는 일찍 자리 잡았고요. 신청곡은 김정호의 날이 갈수록입니다. 행복하고 여유로운 시간 전국의 번님들과 함께 2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이어집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 다시 들으면 사랑이 가는 소리

0: 제가요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곡의 노래를 듣고 나니까 진짜 가을이 꼭 온다는 거. 네. 꼭 옵니다, 가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 진짜 가을 어느 한 구석에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9월의 노래와 날이 갈수록 아, 저 막 따라 불러도 너무 좋습니다. 3부가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예, 4부에서도 우리 다가오는 가을 또 떠나는 여름을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쭉 담아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상도동 애청자 조남주님이 목요일 온통 음미자 버전으로 나오는 옛가요가 다 제가 부르는 것 같이 느껴지신다고. 네, 이거 목요병 아니신가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리면서 3부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 노래는 대구 나팔꽃님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셨어요. 블랙테트라의 구름과나 1978년 제1회 TBC 해변가의 실황을 음반으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박형애입니다. 전주 현동수님이 청해 주신 고개사의 첫사랑입니다.
1: 자, 제1회 해변가요제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그룹이 있습니다.
2: 네, 블랙테트라의 구름과 나 부탁드려보죠.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참고 돌리는 공부를 입으로만 하는 것과 마음으로 알뜰히 하는 것이 크게 다르나니 어려운 일을 몇 번만 능히 참고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일들은 수월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8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다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임자 없는 나룻배 아름다운 인생 4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가시도친 장미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계신 각 테이블의 분들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평 테이블의 우리 우태백님 오늘 바쁘셨나 봐요. 신협 임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저녁 먹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아내 혼자서 일시 하느라고 너무 미안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설거지 합니다. 우태백님, 아내를 사랑하십니다. 진짜 설거지 하는 거 남자들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이거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좀 분담한다 생각하면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인천왕 애청자님도 오셨네요. 매일 저녁 2시간 아름다운 인생을 듣는 시간이 하루의 피로를 날릴 수 있는 감사한 시간입니다. 행복한 음악여행을 떠나는 아름다운 인생 응원드립니다. 이렇게 인사와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대구에는 비 소식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가 내리는 대구 가로수 오늘도 이 채널 고정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매호동 가로수님 배호의 노래 청해 주셨네요. 대청도 아가씨 같이 듣고요. 우리 부산의 금채원 기사님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다고 아인과 동백 오빠 덕분에 희노애락을 같이 하며 오늘도 젊게 살아가며 노인이 아닌 어르신이 되고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봉은주의 서울 손님 청해봅니다.

서울 강남에 서풍구님 자리해 주셨고요. 김해 테이블 검은 그림자님 제가 인사드렸나요 아까? 뭐 또 인사드리죠 뭐. 두 번 하면 어떻고 세 번 하면 어떻습니까? 검은 그림자님 반갑습니다. 그 인천 테이블 왕의 청자님께서 아까 3부 때 전해드렸던 그 블랙테트라의 구름과 하나 들으시면서 구름과 하나 소개해 주실 때 잠깐 들렸던 목소리가 혹 황인용 아나운서와 문지연 성우가 아닐까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 그리워요 해주셨어요. 맞을 것 같아요. 저는 황인용 아나운서 목소리는 확실하게 알고 그 여성분은 문지연 씨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실황 앨범이라는 건 또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 시절로 그냥 휙 추억여행을 해봤습니다. 네. 두 분의 인사드렸고요. 세 곡의 노래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김상진의 고향이 좋아 그리고 박희선의 후암동 비탈길 그리고 흙에 살리라 이렇게 세 곡인데요.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구미에서 서진원님께서 김상진의 고향이 좋아를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구미에 사는 서진원이라고 합니다. 종일 무덥더니만 소나기 한 줄기가 쏟아졌어요. 시원한 소나기처럼 반가운 마음으로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고요. 우리 뒷번호 0998님께서 박희선의 후암동 비탈길 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 안양의 효심님께서는 그 홍민의 흙에 살리라를 청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홍민 노래가 또 방송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곡자 버전으로 홍세민. 네, 홍세민의 그래서 원곡자 버전으로 서정우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어떤 노래인지 한번 관심 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 서정우 원곡자가 부른 흙에 살리라 좋은데요. 원곡이 워낙 좋으니까 홍세민의 목소리로만 들었었는데 오늘 서정우의 흙에 살리라 보석을 하나 또 발견한 것 같네요. 부산 동네에서 구경옥님이 젊은 시절 열정과 음악을 사랑하는 신시인님 추억의 사연 참 흥미롭고 좋았습니다 하시면서 오늘 은다방 너무 잘 들었다고 고운 진행으로 재미나게 감상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인사 주셨네요. 네 구경옥님 고맙습니다. 저도 인사를 여러분들과 드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내일은 녹음 방송인 DJ 선곡으로 여러분 만나 뵙고요. 주말과 휴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반가운 인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천 왕 애청자님의 신청곡입니다. 정종숙 무교동 이야기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부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가미요.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사각으로 지견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 바.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정산정사 법어 근실편 15장 말씀.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가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깊은 늪에 빠지는 듯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깊어지는 생각들이 내 삶을 밝히는 유익한 방향이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은 어두운 걱정이나 부정적인 마음이라는 게 문제일 텐데요. 벗어나야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정작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불쑥 솟아오르는 부질없는 탐욕이나 누군가를 향한 짙은 미움과 원망이 아마도 그 대표적인 모습일 겁니다. 이 늪에서 벗어나 맑고 단단한 마음으로 나아가려면 과연 우리에겐 어떤 마음 공부가 필요할까요?

이런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임주연의 구름이 가려도 듣고 왔습니다. 이런의 어머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답을 찾기 전에 새로운 질문을 만납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9월 18일과 19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지금 우리 교화의 새로운 사례를 만나고 AI 시대와 미래 교화를 생각하며 선명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함께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 참가비는 무료고요. 사전 신청은 9월 14일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어느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부질없는 원망과 번뇌에 사로잡혀 곁에 있는 은혜를 미처 보지 못하기도 하고 섭섭한 경계를 당했을 때 그 해로움을 타인에게 되돌려주려 마음을 뾰족하게 세우기도 하죠. 혹은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를 더 부풀려 상대를 좌절케 하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63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가운데 돌리자는 말씀에 큰 공부가 들어있나니 자신의 중생심을 부처님 마음으로 돌리고 경계 속에서 당한 해로움을 기꺼이 나에게 돌리며 잘못한 사람도 끝까지 혼념하여 재생의 기회를 갖도록 돌리는데 힘써야 한다. 무언가에 거칠게 일어난 마음에 사로잡힐 때 잠시 그 고집을 내려놓고 시선을 돌려 마음을 가다듬으면 마침내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이 눈앞에 펼쳐지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을 마주할 때 생각을 돌리는 공부가 꼭 필요한 까닭은 무엇인지 성가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 76장 천가지 만입사귀, 성가 77장 원인 결과 끊임없이, 성가 78장 공부와 사업 중에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대종사님 말씀처럼 한낱 버려지는 쓰레기라 할지라도 다시 재활용하는 지혜를 모으면 무척 유용한 자원으로 거듭나곤 합니다. 우리 마음작용 역시 이와 마찬가지일 텐데요. 자칫 그릇된 길로 빠져들기 쉬운 상념과 고집도 제자리로 바로 돌려놓을 줄만 안다면 내 삶을 단단하게 세우는 귀한 수행이자 깨달음의 기회가 돼줄 겁니다. 번뇌와 원망이 깃든 이 마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돌려놓고 살면서 겪는 모진 해로움마저 내 성장의 기회로 돌려받아 깊은 공덕을 쌓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나아가 비록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따뜻하게 마음에 안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열어준다면 우리 삶은 감사와 은혜 속에서 비할 바 없이 풍요로워질 텐데요. 일상수행의 요법 속 돌리자는 가르침에 담긴 큰 공부를 실천하기 위해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둥근 노래 세 곡 듣고 올게요. 전은희의 기도, 신동훈 교무님의 나는 구도자, 김선일의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랑.

대산종사님께서는 일상수행의 요법 가운데 돌리자는 말씀에 큰 공부가 들어있나니 자신의 중생심을 부처님 마음으로 돌리고 경계 속에서 당한 해로움을 기꺼이 나에게 돌리며 잘못한 사람도 끝까지 호념하여 재생의 기회를 갖도록 돌리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느 한 곳에 치우쳐 집착하는 주착심에 깊이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 단단한 상념에 마음이 꽉 막힐 때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차분히 내 마음을 관조해보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중생심을 자비로운 부처의 마음으로 돌려놓고 겪게 되는 해로움은 타인에게 전가하기보다 나를 키우는 경계로 기꺼이 받아들이며 누군가의 실수마저 다시 일어설 기회로 안아줄 때 마침내 서로를 살리는 상생의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걸 잊지 않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런 어머니 끝곡으로 김희진의 일상수행의 요법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시간. 궁산 오방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난 얘기예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중생제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뭐 부처의 몸으로 보살의 몸으로 이렇게 놔두셨는데 심심하기도 하겠죠. 이게 하루는 이제 두 분이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더랍니다. 내가 이제 그 보현보살이 그랬죠. 내가 저 돼지 몸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축생을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보려고 하니, 만일에 돼지 몸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나를 좀 구제해다오.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분이 약속을 하고서 보현보살이 이제 돼지 몸으로 이제 들어갔더랍니다. 들어가서 커가지고, 이제 돼지가 큰 거죠. 커가지고 새끼를 낳은 거예요. 아, 이게 새끼를 낳으면 나서 젖을 먹이고 키우는 것이 참 재밌다고 말이죠. 재밌어. 자식을 키워보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괴롭긴 해도 재밌어. 그래가지고 이제 문수보살이 볼 때, 아, 나올 생각을 안 내. 빨리 저 몸을 벗어나야 하는데, 아, 거기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다시 말하면 뭐 집착이랄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해. 안 되겠다. 저렇게 오래 있다가는 결국 이제 중생의 세계로 이제 자연적으로 동화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그 써준 그 개송을 받고 이제 씹어서 먹고 이제 돼지가 결국은 이제 그 죽어서 보현보살을 다시 이제 환생을 했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구제 진토 중이면 오래도록 진토. 사바세계죠. 이 세상이죠. 띠끌 세상. 그 가운데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매각 본문사라. 본문사를 있게 된다고 말이죠. 아, 이게 자식을 키워보니까, 다시 한번 돼지 새끼를 키워보니까 재미가 없거든, 그게. 갈 마음이 없어. 이게 자기가 중생 제도기 위해서 뭐 돼지 몸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를 잊어버리고 재미없어서 산다. 그러면 매각 본문사.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해야 할 본분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니, 문수부대를 볼 때 큰일 났다고 말이죠. 가리도 도중사하고 돼지집 빨리 떠나서 중생 제도를 놓고 속한 청산 내하라, 어서 청산으로 돌아오라. 다시 말하면 중생 제도를 실지 속으로 실지 그 중생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체 생명을 제도해야 할 책임을 가졌으니 그 한 생명만 바라보지 말고 일체 생명을 바라보고 제도하기 위해서 빨리 청산으로 오라. 사실 부처님 회상으로 다 빨리 와라, 그 얘기죠. 법으로 빨리 와라. 법 회상으로 빨리 와라. 그래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자들도 뭐 장난 비슷하게 이제 하도 심심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배가 탕금도 여기도 이야기가 있는데, 열자 탕문편에 이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배가하고 이제 종자기 얘기입니다. 배가하고 종자기는 이제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근데 배가가 금고를 잘 타. 그 금고 탄 소리를, 음악 소리를 종자기가 잘 알아들어.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고 말이죠. 그러는데 종자기가 먼저 죽었습니다. 배가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내가 금고를 타면 무릎을 쳐줄 사람이, 맞장구를 쳐줄 사람이 세상에 없다. 없다. 그렇게 하고 종자기의 묘에 가서 검은고를 한번 탁 뜯고 타고 검은고를 부셔버리고 그 뒤로는 다시금 검은고를 잡지 않았다. 아양당일 유지음. 이게 아양곡을 치니까 아양곡 아니냐. 총총이 어렵긴데 맞장구를 친 겁니다. 당일의 소리 알아들은 있었으니 묘제 전심 부지금이라. 묘한 것은 마음을 전한 것이고 거무게 있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종자기의 마음에 그 배가의 검은 고소리가 전해진 거다. 그리고 법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부처님 법이 이심전심이 아니라 금고를 타는 그 마음도 결국은 천해진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가섭존자를 통해서 아난존자를 통해서 이렇게 28대까지 인도에 전해오고 동토에 육조까지 전해온 것은 이심전심이라고 그러거든. 이법전법이라는 얘기도 되겠죠. 법으로서 법을 전하는 것이다.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종자기에게 배가가 탄금을 해서 배가의 그 마음을 전하니까 종자기가 그걸 알아듣고 참 좋다. 잘 탄다. 세상에서 배가만큼 거무기를 잘 타는 사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좋아해준단 말이에요. 일별 종군 현단절이다. 한번 종군, 다음에 종작이 중에 종군을 연결하고는 거무구주를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종작이 묘에 가서 거무구 한번 타고는 딱 끊어버리고

그래서 공전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공전이라 할지라도, 이제 공자가 이렇게도 관계없습니다. 공전이라 할지라도 개개인이 받아들인다는, 결국은 사적으로 사수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백아의 검고소를 알아들 사람이 누가 있느냐? 천하를 봐도 없어. 그러니까 검고소를 끊었다. 그래서 이 불변 지음, 지음자가 있어야 한다. 그래, 전법자, 다시 말해 법을 수법자, 법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부처님 법도 이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이어져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자들도 법을 깨달아서 이뤘는데 뒤에 전해줄 사람이 마땅치 않네. 볼 때 저 사람에게 법을 전해주면 법을 악용해가지고 못된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친한 제자라 할지라도, 길은 제자라 할지라도 법기가 아니면 법을 스스로 안고 열반에 드는 것입니다. 낙도음 이자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죠. 가재벽산 그만이 내 집이 깊은 산 풀 속에 있어. 깊은 산에 있다고 말이야. 종래유 복음이라. 그래서 이제 제대로 내려오는 금고가 나에게 있다. 불방탄 일구간이 마음껏 한 곡조 뜨드려 해도. 한 곡조를 뜯는데 해롭지가 않아. 한번 하고 싶어. 때도 해도 기시 소지음이라 그 곡조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다만 이 금고소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아무리 좋은 금고를 잘 탄다 갈지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해. 아무 소용없잖아요. 뜯어봤자. 이규보도 네, 조선시대 유명한 사람이죠. 관인 한념 적행치하니 벼슬하면 한가로이 피리만 부는 건가. 그래, 벼슬했으니까 벼슬자리 있으면은 뭐 한가로워서 얼마든지 이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포석 능풍 거삽이라. 왕골자리에 돗담배 바람을 가르느냐. 하늘에 둥근 달은 주인 따로 없는데 천상 월은 천하고. 주인 따로 없어. 천하 사람이 다 누리고 있잖아. 자의 사제 일선귀라 혼자서 배 싣고 돌아가려 하는가. 스스로 의아하다. 그 달, 강상월 그 달을 자기만 혼자서 싣고 가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다 말이야. 함께 비추니까 그 달을 보고 감상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앉고 싣고 가는 거다. 오늘 비구니가 옹달샘에서 그런 시도 있어요. 옹달샘에서 물을 하나 퍼왔는데 아 보니까는 달이 있다고 말이에요. 표지막에 달이 있어. 그 달을 쭉 가지고 절에까지 왔다. 그럼 옹달샘에 있는 그 달을 퍼가지고 결국은 절에까지 온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도 그렇게 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하고 얼마나 할 수가 있나. 그러나 다른 하나다. 법이라는 것은 하나지만 그 사람이 깨달음에 의해서 온전한 달을, 아니면 반쭉다리 달을, 아니면 또 귀퉁이 달을 이렇게 안을 수도, 담을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방언거사 시방이 동취해라고도 하고 이제 뭐 동공주라고도 합니다만 사방으로부터 함께 모여들어서 시황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개개학무이라 모두 무의의 법을 배웠나. 사람마다 다 출가를 해서 또는 부처님 법을 받들고 무의의 법을 배우고 있다. 진리의 깨달음을 이루려고 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 차시 선불장이니 여기가 바로 부처를 뽑는 장소요. 부처를 뽑는 곳이요. 그러니까 출가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부처님의 법을, 대행사님의 법을 받들고 수행하고 신앙하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선불장이다. 부처를 뽑아내는, 부처를 선출해내는 장소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면 걸어가는 그 자리가 부처님의 자리고, 차를 타면 차를 타는 그 자리가 부처님의 자리고,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 그 자리가 부처님의 자리다. 바로 선불장이다 그 말이죠. 심공 급제기라 마음을 피워서 급제하여 돌아간다. 그러니까 문제는 심공이 됐느냐 그게. 마음이 당 피워졌느냐. 마음을 피우고 피우고 또 비워와서 비울 것도 없을 때까지도 비워가지고

0: 거기에서 진리의 빛이, 지혜의 빛이 솟아났느냐, 솟아오르고 있느냐. 그것이 급제죠. 자원급제라는 게 시험을 통과해서 임금님으로부터 의사와 그걸 받고 그러면 이제 자원급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마음을 비워서 부처님의 진리에, 대용사님의 진리에 급제를 해서 우리들이 각자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송화기를 이런 진리체는, 이런 진리의 바탕은 이런 진리죠. 이런 진리 한둥근 진리다 말이죠. 심성불타원이라. 심성 부처의 근원이다. 마음과 성품의 근원도 되고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근원이 결국은 법신불 이런 진리, 즉 이런 법신불 자리이다. 이런 진리의 자리이다. 영겁수사도 와야 긴긴 세월 네 길을 닦아서, 이론의 진리의 그 길을 닦아서 무량회복전하라. 한량없는 회복을 가지리. 그러니까 지어서 받는 복, 닦아서 이룬 지혜, 지혜가 아니라 지혜, 이걸 우리가 바라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짓지 않아도 받아지는 복, 닦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지혜, 이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심성과 부처의 뿌리가 이런 진리임을 알 때 비로소 이루어지고 받아지고 하는 자리다. 재불은 문정거리요 모든 부처는 문 앞에 거리뇨. 부처님도 문전걸식을 해요. 부처님도 칠가식을 하셨다고 하지 않아요? 이제 그 얘기 아니라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진리의 문 앞에서 얼마나 서성거리느냐. 이렇게도 공부해보고 저렇게도 공부해보고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럼 문 앞에서 서성거리지. 진리 문 앞에서 서성거려.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 문이 쉽게 그렇게 열리냐. 아니다. 무수천 겁의 그 철로 쇠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열기도 힘들다. 그래 거리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부근걸식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항상 등에다가 보찜을 짊어지고 이문전 저문전 이런 비를 먹고 다녀. 밥도 먹고 다녀. 그래서 하루 어떤 사람이 당신 그 등에 짊어진 건 뭐요? 한번 내려놓고 한번 펴봅시다. 그래서 내려놓고 펴보니까 황금이 들었네. 그 황금을 짊어지고 이문전 저문전 다니면서 비를 먹고 살아간다. 당신 그러지 말고 아 금을 팔아가지고 돈도 사고 밭도 사고 집도 사고 아 그렇게 해서 살 일이지. 왜 이렇게 문전에 밥 한 술 달라 뭐 달라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때 깨친 거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든 부처님이 있다. 내 안에 든 진리의 부처님이 있다. 그걸 모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전걸식을 한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였다. 부처님도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했다. 조사 노상빈이라. 조사도 길 위에 손님이요. 아, 길을 가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이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다. 본래 무일파에 본래 한 푼도 없어. 한 푼도 돈이죠. 한 푼 돈도 없어, 본래. 우리가 뭐 돈 가졌습니까? 그리고 진리 앞에 돈을 바치면서 나도 그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진리가 그래 나한테 돈 바쳤으니까 너 깨닫게 해줄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다. 아니에요. 땅덩어리를 진리 앞에 바치고 이렇게 바쳤으니 나도 지혜가 수승하고 복락이 무궁하도록 해주십시오. 혼다고 그래서 바로 그래 대답합니까? 아니다. 아니다. 복을 지으니까 이제 좀 바뀌긴 바꿨죠. 천지식 생선이라. 하늘 땅이 먹여 살려. 먹여 살리고 있잖아. 하늘 땅이 들어서 먹여 살리는 도인, 부처. 이런 사람이 되자고 말이죠. 받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늘 땅이 나를 살려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산종사 병환으로 위중하실 때 제자들이 기도를 한다겠다. 병환 나으시라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종사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법계에서 낸 사람은 법계에서 알아서 할 터이니 기도 그만둬라. 법계에서 알아서 해. 법계에서. 진리가 알아선다. 그러니 기도하지 말아라. 또 공자님도 마찬가지. 병환이 이중할 때 자로가 천지신명에게 빌어볼까 합니다. 근데 그런 죄가 있더냐. 그러니까 뇌라는 책에 뇌에 보면은 아, 이 병환이 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천지신명에 빌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둬라. 오도야 구이라. 내가 오도야 구이라 그랬어. 내가 빌고 산 지 오래다. 그러니까 진리와 합일된 그런 상황에서 뭐 빌 것도 말할 수 없죠. 빌리의 그 뜻대로 살아갔는데 무슨 뭐 귀신이 천지 귀신이 있다가 해서 성자들을 좌지우지 하겠습니까? 못해요. 어림도 없지 이게. 그래서 법계에서 나온 사람 낸 사람은 법계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내가 빌고 살은 지가 오래다. 나 계속 그렇게 천지신명에게 다시 한번 진리에 빌고 살았는데 그 일시적으로 무슨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효험이 있겠느냐. 그래서 천지식 생각. 천지가 알아서 다 살려주는데 뭘? 그러니까 부처님도 오직 했으면 칠가식을 했겠습니까? 하도 중생들이 복을 지은 바가 없으니까 승단, 다시 말하면 부처님 제자를 공양을 해서 거기에서 복이라도 지어라. 부처님 당신 칠가식 안 해도 아 천지가 알아서 진리가 알아서 먹여 살리는데 무슨 놈을 빌고 홀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들도 진리가 살려주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유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유무는 뭐 있다, 존재한다, 뭐 소지한다. 이제 그런 의미고 무는 뭐 글자 그대로 없다,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유무도 마찬가지죠. 있고 없다. 뭐 대소와 더불어 이론상 진리를 표현할 때에 사용을 하지요. 이제 이런 우주마녀 본원이며 재불재생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임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하고 보가 끊어진 자리에 원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다. 이렇게 해서 유무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대소 유무란 우주의 본체와 현상 변화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대는 우주의 본체고 다음에 소는 결국 현상이고 이제 유무는 결국은 변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 그 얘기죠. 이게 대란 우주만의 근본적인 본체, 소란 천차만별 해경색세, 그리고 유무란 우주의 조화, 변화, 변역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변화, 인간의 만물의 생로병사, 순화추동 변화, 풍운으로 상설 변화, 역사의 흥망성쇠, 다 이 유무에 해당되죠. 그래서 대소유무는 소태산 대종사가 우주의 진리를 설명하는 특유의 범주이다. 소태산은 사막정 사리연구 대상을 사와 이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를 12에 이를 대소유무의 이 범주로 하고 있다. 네, 그 얘기입니다. 유무란, 무릇 유무라는 것은 가진 것을 덜고 버려서 본래 자기로 돌아가는 것이다. 소유한 것을 다 덜고 버려라. 그래서 기본 자기, 본래 자기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대란 우주만유의 본체로 도의잡기가 사실 어렵다. 또 사난, 사란, 산나만상 이걸 역시 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역시 딱 소나기의 지기가 어렵다. 그러나 유무라는 것은 변화이기 때문에 그 변화는 자기에게 표준을 투여한다. 중생이 변해서 부처가 되고 미혹이 변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상식이나 지혜가 변해서 큰 지혜를 이룬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해야 한다. 즉 욕심, 시기, 질투, 와만, 증오, 악심 등등을 덜고 버려서 뭐 시기, 욕심, 시기, 질투, 아만, 아상, 증오, 악심 등등을 버려서 불실자기지 보는 생활, 자기가 보는 생활을 잊지 말아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지 나도 모르고 못해. 그러니까 바라는 존재가
1: 궁산 오방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이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온하여 괴로워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행복한 때는 진실로 참회할 기회를 갖게 될 때요. 영원한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인연을 찾아 만났을 때요. 완전한 천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났을 때니라. 원불교 대산 종사 법어 교훈편 22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극단적인 과보라도 참고 또 참고 열 번만 참아 너그럽게 용서하고 무심으로 대하면 그 업력이 자연히 녹을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얼마 전 한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큰 사고를 냈는데 왜 자신이 신호위반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허탈해했습니다. 자신이 뭔가에 홀린 것 같다는 표현을 해서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없었느냐고 물었더니 전날 부인과 자녀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고 퉁명스럽게 차려주는 아침상을 수저도 들지 않고 오히려 더 속이 상한 상태로 출근길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흥분한 상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신호를 보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것인데요. 운전자의 기분에 따라서 자동차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지고 결국 사고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는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아침에 출근할 때 짜증스럽거나 격한 감정상태 대화가 되지 않도록 모든 가족이 협조해야 하겠습니다. 또 본인 스스로도 격한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웬만한 일은 빨리 무시하는 것이 좋겠고 흥분한 상태라면 힘들겠지만 잠시 차를 세우고 여유를 둔 다음 운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지일 기회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건만 보통 사람들은 복지일 기회를 다 놓치고 난 뒤에 후회를 하느니라. 복도 지을 때 지어야 하나니 남이 복 받는 것만 부러워하고 스스로 짓기는 싫어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신편 8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웅덩이에서 올챙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노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올챙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르는 물속에 저 올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별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위기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하는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게 되나니라. 정산종사 법어 공도편 50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기상재해입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큰 재앙인 폭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하는데요.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셔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작업을 삼가고 최소한 2시간은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며 선풍기를 켜두시길 바랍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 증세가 보일 경우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몇 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폭염 경보 발령 시에는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활동을 최대한 삼가고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으니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 부위는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 이웃이 수시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2: WBS 원음 방송입니다.
3: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폭염이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그렇다면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평소 균형 잡힌 식사로 체력을 유지하며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또 옷은 헐렁하고 최대한 가볍게 입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두통, 어지러움증 등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하고 노인이나 영유아, 야외 근로자, 만성질환자 등은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입니다. 폭염, 피할 수 없다면 스스로 준비해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AI는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는 곧 길을 이름이니 길이라 함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이 행하는 것을 천도라 하고 땅이 행하는 것을 지도라 하고 사람이 행하는 것을 인도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나타난 인물 학벌 등은 겉 인격이요 안으로 양심을 갖춘 것은 속 인격이라 이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겉 인격은 지엽이요 속 인격은 뿌리니 그 뿌리를 잘 가꾸어야 지엽도 무성하고 결실도 충실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4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해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5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호우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호우 발생 시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또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와 호우 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집이나 건물의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하고 물에 잠긴 집안은 환기시킨 후 들어갑니다. 또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먹지 않고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조사 후에 사용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잘 대처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부모 보은의 결과. 우리가 부모 보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보은을 하였건만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위하고 귀히 알 것이며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그 부모의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인지라. 나의 자손도 마땅히 나의 보은하는 도를 본받아 나에게 효성할 것은 물론이요, 또는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한 결과 세세생생거래 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감사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9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문동현에게 글을 주시니 재가와 출가가 마음에 있고 몸에 있지 아니하며 보살과 중생이 마음에 있고 몸에 있지 아니하나니 생각 보리심으로 걸음 삼계를 뛰어나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44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죄복을 짓는 바, 도인들은 형상 없는 마음에 중점을 두시나, 범부들은 직접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을 두렵게 아나니라. 그러나 영명한 허공 법계는 형체 없는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까지도 밝히고 보응하는지라. 우리는 몸과 입을 삼갈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무섭게 생각하여 언제나 그 나타나기 전을 먼저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현재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영원무궁한 참 이익을 얻으시나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에 맞아야 얻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3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19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여기는 대한민국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방송하는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 원음방송은 호출부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 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용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어제는 거실에 귀뚜라미가 들어왔어요. 조심히 잡아서 바깥에 놓아주었는데요. 가을을 알리러 온 건가 싶기도 하더군요. 아직은 더위가 맹렬하지만 한낮의 매미소리도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고 어디선가는 가을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겠지요. 밤새 차갑게 식은 이슬 머금은 풀냄새가 번져오고 하늘은 매일 아침 조금씩 더 투명하게 높아질 겁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마음으로 좌선을 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데 괴로워하게 되는데,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꾸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고 낭망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여덟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그렇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과벌을 봉독해드립니다.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35장입니다. 동지들이 하는 예를 놓고 자기의 생각에 맞춰 시비하지 마라. 이 혼탁한 세상에 세속으로 흐르지 않고 정법 회상을 찾아와 정법 수행하는 데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 얼마나 장한 일이며 강급의 길로

같은 도량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전하는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카바티나 선유루의 노래로 불러줍니다. 클레오 레인의 음성으로 듣고 계세요. He was beautiful.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인의 달 8월을 맞아 도탄에 빠진 창생을 구제하기 위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심경으로 일천 정성을 다해 기도 올린 초기교단 9 선진들의 대신성과 대공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환경 캠페인. 최근 여러 가지 공해 문제로 지구 환경이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폭풍, 폭우, 폭설 같은 자연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생활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는 사람들이 편리를 추구하면서 생기는 병폐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산업사회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준 대신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는데요. 이제는 자연 그대로 생명력을 존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말라. 그러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낼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대종사님은 세상에 두 가지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제 마음도 마음대로 못 쓰면서 남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이요. 둘은 제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까지 간섭하다가 시비 가운데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동하고 정하는 가운데 항상 자신의 마음을 챙기고 자기 자신의 일을 먼저 잘해나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6장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사은 사요는 인생의 요도요, 사막 팔조는 공부의 요도인바, 인생의 요도는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요, 공부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공부한 효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지라. 이에 한 예를 들어 그 관계를 말한다면, 공부의 요도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같고, 인생의 요도는 환자를 치료하는 약재와 같나니라. 제7장 4대 강령. 4대 강령은 곧 정각 정행, 지은 보은, 불법 활용, 모아 봉공이니, 정각 정행은 일원의 진리, 곧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그 진리를 체받아서 안, 이, 비, 설, 신, 의, 육근을 작용할 때 불편불이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이며, 지은 보은은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의 도를 체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내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며, 불법 활용은 재례와 같이 불제자로서 불법에 끌려 세상 일을 못할 것이 아니라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 일을 더 잘 하자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에 무용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 불법을 활용함으로써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며, 모아 봉공은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 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성심 성의를 다하자는 것이니라. 제3수행편. 제1장 일상수행의 요법.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원불교 정전 교의편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4대 강령 수행편 일상 수행의 요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79장 오늘도 도를 닦자 일상 수행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립니다.

30. 대종사 영산에 계실 때 근동에 방탕하던 한 청년이 스스로 발심하여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대종사의 제자가 되어 사람다운 일을 하여 보기로 맹세하더니 그 후 대종사께서 각처를 순회하시고 여러 달 후에 영산에 돌아오시니 그가 그동안 다시 방탕하여 주색잡기로 가산을 탕패하고 전일에 맹세드린 것을 부끄러이 생각하여 대종사를 피하여 다니다가 하루는 노상에서 피하지 못하고 만나게 된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슨 용고로 한 번도 나에게 오지 않았는가. 청년이 사례기를 그저 죄송할 뿐이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죄송하다는 말인가. 청년이 사례기를 제가 전일에 맹세한 것이 이제 와서는 다 성인을 속임에 불과하게 되었사오니 어찌 죄송하지 아니하오리까. 널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동안에 그대가 방심하여 그대의 가산을 탕진하고 그대가 모든 일에 곤란을 당하나니 그러므로 나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따로 없나니라. 내가 그대를 대신하여 그대의 지은 죄를 받게 된다면 나에게 죄송하다고 할 것이요 나를 피하려고도 할 것이나 하복간에 그대가 지은 일은 반드시 그대가 받는 것이라. 지금 그대는 나를 속였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그대를 속인 것이니 이 뒤부터는 공연히 나를 피하려 하지 말고 다시 그대의 마음을 단속하는 데 힘쓸지어다. 31. 대종사 영산에 계실 때 하루는 체포에 나가시니 체포가에 있는 분항에 거름물이 가득하여 뭇 벌레가 화생하였는데 마침 쥐 한 마리가 그것을 주워먹고 가는지라 밭을 매든 제자들이 저 쥐가 때로 와서 저렇게 주워먹고 가나이다 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저 쥐가 벌레들을 마음대로 주워먹으나 며칠 안에 저 쥐가 벌레들에게 먹히는 바 되리라. 제자들이 말씀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삼세 인과가 어찌 그리 빠르리요 하였더니 며칠 후에 과연 그 쥐가 분항에 빠져 썩기 시작하매 뭇 벌레가 그 쥐를 빨아먹고 있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 일에 한 말을 그대들은 이상히 생각하는 듯 하였으나 나는 다만 그 기틀을 보고 말한 것 뿐이니라. 당시에는 분항 속에 거름이 가득하므로 쥐가 그 일을 횡행하며 벌레를 주워 먹었으나 채소밭을 메고서는 응당 그 거름을 퍼섰을 것이요 그러면 그 항 속은 깊어져서 주의 없이 드나들던 저 쥐가 반드시 항 속에 빠져 죽을 것이며 그러하면 뭇 벌레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미리 추측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제복간 인과도 그 일의 성질에 따라 후생에 받을 것은 후생에 받고 현생에 받을 것은 현생에 받게 되는 것이 이와 다를 것이 없나니라. 32. 김삼매화가 식당에서 육물을 썰고 있는지라 대종사 보시고 물으시기를 그대는 도산 지옥을 구경하였는가? 삼매화 사례기를 구경하지 못하였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마 위에
고기가 도산 지옥에 있나니 죽을 때에도 도끼로 찍히고 칼로 찢겨서 천포 만포가 되었으며 여러 사람이 사다가 또한 집집에서 그렇게 천칼 만칼로 써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요. 3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사람도 당대에는 혹 잘 산 사람이 많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사람은 당대를 잘 살아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니 사람들이 자기 일생을 통하여 지은 바 제복을 자기 당대 안에 거의 다 받을 것이요. 후생으로 미루고 갈 것이 얼마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세상이 밝아질수록 마음 하나가 참되고 선한 사람은 일체가 다 참되고 선하여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나 마음 하나가 거짓되고 악한 사람은 일체가 다 거짓되고 악하여 그 앞길이 어둡고 막히리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인과품 30장에서 33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마음은 선악의 근본을 장미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8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법회에서는 이러한 예로 신고하라. 법신물 사은시여, 이 예회에 모인 저희들에게 특별한 광명과 힘을 내리시와 저희들로 하여금 신성의 근원이 더욱 깊어지옵고 회복의 물로가 길이 열리게 하옵시며 수양, 연구, 취사의 삼대력이 날로 전진하여 중생계를 벗어나 보살도에 오르게 되었고 보살도를 닦아 부처의 경지에 들게 하옵시며 공부와 사업을 하는 데에 모든 마장을 다 소멸하여 주옵시고 동서남북이 다 통달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매양 대중을 이익 주는 동시에 또한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게 하옵시며 언어 동작이 다 진실하여 어느 시간을 당하든지 항상 진리를 어기지 않는 동시에 또한 진리의 음조와 은덕을 입게 하옵시며 동지 교우가 화합 단결하여 이 회상의 위신이 두루 시방세계에 드러나고 이 교법의 공덕이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19. 항림 기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개인과 약속한 일을 어길지라도 그 마음을 속인 죄벌이 없지 못하려거든 천지신명전에 재생의세에 큰 서원을 올렸으니 그 서약이 중하고 큰지라 만일 중도에 어기고 보면 중한 죄벌을 면치 못하리니 깊이 명심하여 하라. 20.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전심과 후심이 한결같아서 불보살이 되었으나 범부들은 처음 발심과는 달리 경계를 따라 그 마음이 흔들려 퇴보함으로 성공을 보지 못하나니 그대들은 언제나 도 즐기는 마음과 공 위하는 마음으로 전심과 후심이 한결같게 하라. 21. 말씀하시기를 우리 공부인이 중생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가는 길에 몇 가지 어려운 관문이 있나니 하나는 직연이 차차 생겨날 때요 둘은 신망이 차차 드러날 때요 셋은 대우가 차차 높아질 때요 넷은 물질이 차차 돌아올 때요 다섯은 권리가 차차 생겨날 때라 이 관문을 미리 알아서 거기에 구애되지 아니하여야 능히 큰 공부를 이루게 되리라. 22. 말씀하시기를 하근기는 식욕, 색욕, 재욕 등에 얽매여 솟아오르지 못하고 중근기는 명예욕에 걸리어 솟아오르지 못하고 좀 더 윗근기는 상에 걸리어 크게 뛰어나지 못하나니 오욕과 사상을 여의면 상근기니라. 23.
말씀하시기를 명필이 되기로 하면 먼저 명필의 필법을 체받아서 필력을 잘 길러야 하듯이 부처를 이루기로 하면 먼저 부처님의 심법을 체받아 일일시시로 불심을 잘 길러야 하나니 우리는 대종사의 심법을 큰 채줄 삼고 정전의 말씀대로 꾸준히 실행하여 대종사의 법통을 오롯이 이어받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24.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 불제자도 부처님을 닮아가야 하나니 끊임없이 모든 일에 부처님을 닮아가서 법신, 보신, 화신을 전부 닮으면 곧 열애의 지경이니라. 25. 송현풍이 무한 동력을 연구 중이라 하거늘 말씀하시기를 기계의 동력에도 무한 동력이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수도에도 무한 동력이 필요하나니 수도의 무한 동력은 곧 신성이라 이 신성이야말로 범부를 성인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니라. 26. 말씀하시기를 마음 가운데 사심이 뿌리박거든 마음에 일원상을 묵상하여 그 공하고 둥글고 바른 본성을 돌이키기에 힘쓸 것이요 대종사의 성안을 묵상하여 그 공명하고 정대하고 자비하신 신법을 체받기에 힘쓸 것이요 나는 불제자요 공도자라는 자부심을 일으키어 그 사심을 제거하기에 힘쓰라. 그러하면 그 사심이 쉽게 정심으로 돌아오리라.

0: 오늘 정산종 사법원은 권도편 18장에서 26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서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 사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4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원 문화는 새로운 문명 세계를 열어갈 문화니 어두운 시대에 닫힌 문화가 아니라 밝은 시대에 열린 문화로 종교, 사상, 정치, 예술 등이 서로 넘나들고 하나의 정의가 무르익는 문화며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고 영육이 쌍전하며 동정이 한결같고 이치와 일이 아우러져 은혜와 평등과 진화의 세계를 열어가는 문화니라. 이러한 천지 도수에 부응하는 문화라야 미래의 세계에 전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 세상 건설에 크게 공헌할 수 있으므로 이런 문화를 개척하고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철학을 소유한 문화예술인들이 많아야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느니라. 우리의 법신불일원상은 불멸불후의 예술이요 문화상징의 극치로서 이 자리를 깨달아 밝히신 대종사와 3세 제불 제성의 성전 또한 불후의 창작품이니 이 거룩함을 말과 글로 노래와 춤으로 그림과 극으로 꽃피워 이런 문화를 크게 발전시켜 나가기 바라노라. 50. 대산종사 청운회 도덕발양 대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큰 교화와 큰 활동과 큰 인격의 문호를 열어놓아야 하나니 그러기로 하면 진리에 바탕한 큰 조직으로 교화하고 정정에 바탕한 넓은 활동으로 보은하고 산업에 바탕한 탄탄한 실력으로 큰 인격을 갖추어야 하느니라. 참다운 실력이란 영육을 쌍전하고 이사를 병행하는 것이니 우리 모두는 정신, 육신, 물질 세 방면으로 두루 실력을 갖추어야 하느니라. 51. 대산종사 원기 73년 법위 사정 결과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출가유와 대봉도 대호법이 사정된 것은 우리들이 대종사와 정산종사 그리고 진리와 일체의 동포에게 크게 보은을 한 것이니라. 이제 3대 내에 열애위 몇 단을 탄생시킬 기초가 탄탄해졌나니 2대 말에 법훈자들이 나오지 아니하였다면 한 대가 늦어졌을 것이므로 교훈을 열고 대원을 받는데 큰 차질이 있었을 것이니라. 나는 자나깨나 내 몸에 병도 있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정성을 다했나니 이는 바로 대종사와 정산종사와 3세 제불 제성이 영생 동안 올린 염원이요 일체 종생이 손모아 기도하고 기대하였던 까닭이니라. 이러한 일이 일대겁을 통하여 얼마나 큰 일인 줄 알아야 법을 위해 몸을 잇고 공을 위해 살을 버리는 생활을 할 수 있느니라. 5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를 뒤바꿀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재주에 불과할 뿐 중생의 기질을 변화시켜 산 불보살이 되도록 하는 일은 정법회상과 정법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느니라. 53. 대산종사 숙의 농원을 왕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대종사께서 마련해 주시고 정산종사께서 지키라 하시며 앞으로 이 땅에서 많은 불보살들이 큰 서원을 세울 것이라 하셨으니 장차 이곳을 교단 만대의 인농과 법농의 산터전으로 삼도록 하라. 54. 대산종사 이대말 총회와 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말씀하시기를 이로는 대돈이 대도원성의 서원을 세우고 깨치지 못하면 중생이니 열의 탄생의 서원을 세우며 용광로에 들어 삼세업장을 녹이고 기지를 변화시키는 서원을 세우라. 55. 대산종사 시자에게 대사식 법문 초안을 읽게 하신 후 말씀하시기를 내가 요즘 몇 차례 밝힌 것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뜻이 빠졌나니 그것은 숭덕 존공의 정신을 더욱 진작시키는 일이라. 이는 새 종법사 주대 후 교단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니라. 따라서 신성과 서원이 나날이 살아나 이런 대도의 해명을 온전히 받들고 이 법통을 누만대에 이어갈 큰 도인을 많이 배출하도록 법풍을 진작시켜서 교단의 정신적 제도 체제를 확립해야 하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우리는요 순간순간 실용지능 경계를 당해갖고 할 것과 말 것인가 딱딱 알아가지고 실제로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이 지능, 우리가 말이죠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이 지능, 인간성의 지능이죠. 이거 전체를 다 합치면 인간성의 지능이에요. 이 인간성의 지능을 우리는 말이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 교육법에서 말씀하신 돈병을 말이죠 우리는요 이런 사막의 수행 이익을 통해 갖고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이것을요 현세 우리가 말이죠 세상에서 회자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연결될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는 사용해야 되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세상에다가 전파해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만 지금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당신들 스스로가 말입니다. 이런 메시지를요 세상에다가, 돈병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세 가지의 지능을 우리는 개발해가지고 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제해내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말해줘 전해줘야만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전해주신 교법을 제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맞죠?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십시다요. 자, 이것이 이제 첫째 이제 말씀하신 돈병입니다. 자, 돈병. 두 번째 병은 뭡니까? 두 번째는 원망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중의 원문에 지금 원망병이라고 지금 그랬습니다. 자, 원망병. 자. 하,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이 원망병인데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원망병인가 하면요. 그래서요, 이게 지금 이제 과거 그 선천시대는 보면은요, 이제 제가 지금 칼럼 계속 이제 하루에 한 꼭지 두 꼭지 보내주는 분이요. 또 이제 뭐를 일주일에 그 두 번씩 보내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술술 잃는 삼국지. 술술 잃는다 이 말은 뭡니까? 쉽게 술술 잃는다. 우리 공부도 술술 합시다. 지금 강의도 여러분들 들을 때 긴장하지 마시고 술술 그렇게 합시다요. 그래서 술술 잃는 삼국지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그걸 이제 지금 이제 이제 두 곡지 있지, 일주일에 두 곡지 있지 이제 보내요. 그래서 그 삼국지를 이제 제가 이제 보는데 이게 지금 그 이제 삼국지를 보면은요, 제가 전에도 삼국지 여러 번 많이 읽었거든요. 여러분들 다 읽으셨죠?
1: 예.
0: 삼국지 내용 다 알죠?
1: 예.
0: 아, 이제 세무. 참부 보면은 삼국지는 뭔가 하면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1: 예.
0: 전부 싸움하는 거요. 그러면 싸움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이지요. 그런 게 사람 목숨 날리는 것이요. 꼭 파리 목숨 날리는 거지. 그렇게 삼국지에는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가만 제가 생각, 요새도 그걸 가끔 읽으면서 생각을 해. 아이고,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 이 많이 죽으면서 사람이 목숨은 다, 생명은 다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 소중한 생명이 죽을 때 뭐가 생기겠습니까? 원한과 원망이 쌓이겠구만요. 그러게요. 이게 지금요, 선천시대는 뭔가 하면 상극의 시대였잖아요. 싸움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는요, 그 원한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가득 찰 거 아닙니까? 원한이에요. 자, 원한이요. 가득 차면은요, 제가 전에 이제 우리 그 개벽의 새 시대 쭉 그 상황 얘기를 하면서요, 강정산 천사가 하신 일 제가 말씀드리죠. 뭔
1: 진단 통일.
0: 예. 신단 통일도 신단 통일인데 그 전에 하신 거요. 천지 공사를 하세요. 천지 공사. 강경산 천사가 하신 것이 천지 공사예요. 천지 공사를 하세요. 천지 공사의 제일 첫째는 뭔가 하면요. 해원 공사. 해원 공사가 뭡니까? 원을 푸는 공사예요. 원을 어떻게, 어디 있는 거. 지금 아까 내가 삼국지 얘기하면서 싸움했고 사람 죽이고 막 계속

산들이 쌓이고 쌓이고 하고 이게 어디에 그런가 하면 신명계에 어려 있어요. 신명계가 있으면 또먼 계가 있겠습니까? 현실계. 현실계. 이게 상호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현실계에서 원한이 쌓이죠. 현실계 원한 쌓이죠. 쌓이면 이것이 뭔가 하면 신명계에 어리는 거예요. 그 원한이요. 또 신명계가 원한이 어리면은 현실계가 또 뭔가 하면요. 또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상호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게 신명계와 현실계는요. 자, 그러니까요. 강경산 천사는 가 보니까요. 과거 선천시대에 싸움했던 모든 원한들이 신명계에 가득 얼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풀기 전에는 현실계에 태평성대의 평화 안락한 시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풀어야 돼요. 이 푸는 공사가 뭔가 하면요. 해원 공사예요. 신명계에 얼여 있는 원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과거에 왜 싸움을 했는가? 신단이 나누어져 있었다. 신단. 아이, 우리나라에서 모시는 단군. 일본이 모시는 것은 뭡니까? 다 있죠? 다 있어요. 아, 예수님. 다 있습니까? 다 이렇게, 이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는 그런 시대에서 이런 원한이 생겼다. 그래갖고, 통일신단 공사. 두 번째, 천지공사가 통일신단 공사. 제가 얘기했죠? 네, 통일신단. 신단을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참, 멋집니다. 자, 그 통일신단의 원형이 뭡니까? 아이, 통일신단의 원형? 우리 교단에 와갖고 뭐예요? 그렇죠. 일원상이죠. 정말로 우리 교단 정말로 대종사님 멋지십니다. 일원상 이게 뭔가면요 통일신단의 원형이에요. 자, 그리고 해원공사. 해원공사 뭡니까? 원을 푸는 공사가 뭡니까? 그러면 아니 신명계의 원만 풀어도 되겠습니까? 현실계의 원도 풀어야죠. 그 현실계의 원을 푸는 방법이 뭡니까? 예? 천도제. 예, 그런데 그 강령이 뭐냐고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은. 은싸상. 은싸상이요. 이 은싸상이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현실계의 원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 교육품 2장에서 선생님 원만병 그랬죠? 이 원만병을 뭐로 고쳐야 됩니까? 은싸상으로 하는 거예요. 은싸상으로 고쳐야 돼요. 이 은싸상. 정말로 멋집니다요, 우리 은사상요. 자, 일원상 진리도 멋지죠? 통일신단입니다. 통일신단의 원형이 일원상 진리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또 해원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현실계의 원을 다 풀어야 돼요. 푸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은사상이에요. 천지도 은혜다. 부모도 은혜의 덩치다. 동포도 은혜의 덩치다. 법률도 은혜의 덩치다. 우리 대종사님, 이게 지금 은사상 멋지죠? 그래서요, 제가 지금 또 현대사회를 향해서 지금 외치는 메시지가 제가 이제 지금 강의하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과거 시대는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신권 중심 시대였죠. 신권 중심, 신권, 신권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 자, 신에게 있죠. 그 다음에 청권,
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 있죠. 아직도요, 청권 시대에 우리가 얽매여 살아요. 아이, 벗어났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그랬어요. 이거 지금 얽매여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요, 이 두 가지의 근이 뭐로 바뀝니까? 르네상스에서 뭐로 바뀐다 그랬죠? 제가 인본주의, 인권주의, 인본주의. 인본주의를 뭐라 그럽니까? 휴메니즘. 제가 그랬죠? 휴메니즘. 휴먼. 휴먼은 뭡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 본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4,500년간 인본주의가 주체가 돼갖고 살았다 이 말이죠. 살았는데 이 인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병폐현상이 지금 우리 현 사는 인류사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병폐현상이 뭡니까? 첫째, 기후위기. 내가 네 가지 위기 얘기했죠? 두 번째 뭡니까? 자원고갈. 자, 두 번째 그러면 자 기후위기, 자원고갈. 또 세 번째, 핵. 네 번째, 불평등. 불평등.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하위 99%의 그러니까 상위 1%가 다 갖고 있어요. 이런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뭔가 하면 인류가 맞이하는 네 가지 위기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금 자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이 인본주의가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원망병을 말씀하시면서, 원망병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원망병을 고치는 것은 뭔가면요, 은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뭐라 그런가 하면 여기서 뭐로 가야 되냐? 은본주의. 은본주의. 은본주의는 뭡니까? 은혜가 근본이 되는 주의로 대전환해야 된다. 이게 대전환이 돼야지만이 이게 뭔가 하면요 두 번째 말하는 원망병. 이 원망병을 우리는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은본주의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래지만이 뭔가 하면요 원망병을 우리는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은본주의. 우리 지금 은본주의 은본주의 합시다요. 자꾸 외쳐야 돼요. 은본주의를요. 인본주의에서 은본주의.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요, 은본주의를 이 세상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항상 전에도 강조 많이 했습니다만, 부처님은 인생을 뭐라 그랬습니까? 고라 그랬죠? 근데 대종사님은 인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은? 원이다. 완전히 바꿨죠? 원이다. 인생은 고가 아니에요. 은이다. 은적 존재예요. 이 은적 존재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감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원망병이라고 하는 세상에 병든 이 사회를 우리가 고칠 수 있고 선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가 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나무가 마르지 않듯이 현재의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 용성에 복덕의 종자가 박혀 있어야 그 복락이 유여하나니 자기 마음에 어떠한 싹이 트고 있는가를 늘 살피어 좋은 싹을 기르기에 힘을 쓰라. 복덕의 종자, 복덕의 싹은 곧 신심과 공심과 자비심이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행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순간? 아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수만큼 각각 다 다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두 정답일 수밖에 없는 나만의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주 작고 사소하면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으니까요.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찾아보기로 해요. 8월 28일 금요일 특별한 아침 정해납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가

0: 한얼 사이언스.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하이키 행복합니다 전해드렸어요. 행복, 아,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행운은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마치 해프닝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행복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것도 감사하게 또 행복하게 여기면 그게 다 내 일상의 기쁨이 되는 거니까요. 오늘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주위의 행복의 순간들 놓치지 말고 꼭 발견하시고 누리시길 바랄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행복이 1년에 한 번 있는 것보단 매일같이 잔잔한 행복들이 내 주변을 싹 감싸고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삶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잔잔한 행복들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아셨죠? 오늘도 일단 특화장에서 그 행복을 먼저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2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열어두겠습니다. 2부에 신청곡 왔죠? 여러분의 신청곡 배송해드릴 준비도 하고 있을 거니까요. 오늘 아침 나 이 노래 듣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3곡 쭉 묶어서 7시 30분 전까지만 저희에게 신청해주세요. 2부에 바로 들려드릴게요. 5128님이요. 연하씨 아직 8월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한 달을 무사히 보낸 게 새삼 행복하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문드로님이 특가정의 행복에너지를 나눠주는 곳이죠. 오늘도 넘치는 행복에너지를 받으러 왔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문드로님 받으세요. 제가 방금 끝쪽으로 던졌으니까 저의 행복에너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패닉 UFO 주주클럽의 16스물 두 곡의 노래 듣고 옵니다.
2: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에 창을 열어 하늘을 보니 수많은 달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어느새 곁에 다가온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패닉의 UFO 띄워드렸고요. 이어서 주주클럽의 16스물까지 함께 했어요. 8359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금요일 출근길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특별한 아침이라니 너무너무 반가워서 100만 년 만에 문자를 보내신다고 8359님이 글 보내셨어요. 아, 택시를 탔는데 이미 택시 안에 특가송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너무 기사님께서 센스 있으시고 안목 있으시고 품위 있으시고 격조 있으시고 그러시네요. 8359님 오늘 좋은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덕분에 그런 센스 있는 기사님 덕분에 제가 또 8359님과 100만 년 만에 문자로 소통을 하게 됐네요. 오늘 즐거운 출근길 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1583님, 비 내리는 아침이네요. 그래서인지 몸이 좀 무거워요. 어제 약간 무리를 해서 그런가 봐요. 오늘은 도서관에 다녀와서 책이나 보면서 하루 종일 라디오나 끌어안고 있어야겠어요. 날마다 그러지만요. 너무 행복한 나날인데요. 너무 1583님도 진짜 평안하고 평화롭고 뭐 안락한 느낌이 싹 드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계시네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서 라디오와 함께한다. 이야,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며 존박의 이상한 사람 부탁드려요 라고. 1583님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 서은광의 노래 듣고 옵니다. 피처링 푸니엘이에요. Feel Alive.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어요. 서은광, 푸니엘, 필얼라이브, 소녀시대, 포에버원 전해드렸습니다. 1583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신청하신 존박의 노래 저희가 2부 첫 곡으로 준비해놓겠습니다. 1부 끝곡은 이승철이에요. 2년.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노화촌 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2: 함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그렀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쿤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6: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7: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7: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7: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8: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9: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박의 이상한 사람 1583님이 골라주신 노래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WBS와는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8월의 마지막 금요일 2부 시작이 됐습니다. 2부에 오늘도 신청곡과 짜염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3부에는 또 로라장 있는 금요일이니까요. 신나는 노래들 가득 들고 3부도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2부에는 우리 가족분이 골라주신 노래 3곡 배송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배송해 드릴게요. ATZ의 노래입니다. Bad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하고 쑥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5608 고객님께서 신나는 금요일 이따 로라장에서 본격적으로 달리기 전에 워밍업 좀 해볼까요? 이라며 보내주신 NRG 할 수 있어 K-POP의 젊음 파파야 사랑 만들기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5608 고객님 신청곡 왔어요.

5608님, NRG 할 수 있어. 케이팝의 젊음, 파파야의 사랑 만들기 골라주셨는데, 진짜 미니 루라장을 즐긴 느낌이네요. 지난주에 루라장 너무 짧아요 하신 분들 계셨는데, 5608님 덕분에 약간 예행 연습? 예행 연습? 막 전야제? 이런 거 한 느낌이에요. 아, 2부 꾹꾹 전해드리고 저 로라장 준비해서 올게요.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들도 잔뜩 들고 놀러 오세요. 2부 꾹꾹은 김범수, 윤하예요. 줄다리기.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3: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3: 경농이 만듭니다.
4: 핫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가봤어?
5: 물론이지. 한번 가면 단골되는 곳.
4: 100% 국내산 핫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5: 댄잎가루 면발도 정말 쫄깃하네. 담양 메타프로방스 가루숙기 1형.
4: 해물칼국수, 사리태 콩물국수도 담양 댄잎 홍팥죽.
6: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7: 무더운 여름철 마치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하얀 김이 솟아오르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오버히트라고 하는 것으로 엔진이 과열되어 냉각수가 끓어넘치는 현상인데요. 대부분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팬벨트의 장력이 느슨해서 워터펌프의 구동이 원활치 않아 냉각수 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썸머 스타트가 열리지 않는 경우, 또 라디에이터가 막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행 중 냉각수 온계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주행을 하면 온도계 지침이 떨어지고 정차하면 다시 상승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경우, 또 가속 페달을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고 엔진 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엔진 과열의 조짐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을 찾아 차를 세운 다음 시동을 끄지 말고 본넷을 열어 엔진을 식히고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바로 냉각수 캡을 열면 갑자기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애정사 말씀하시기를 도의 뜻하고 성현을 배우려거든 우선 편하고 우선 즐겁고 우선 권세 잡는 데에 눈이 어둡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사양하며 설사 부득이 그러한 경우에 처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지도 말고 타락하지도 말라. 그러면 참으로 영원한 안락, 영원한 명예, 영원한 권위를 누리게 되리라. 대정경 인도풍 27장 말.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어느새 8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는걸. Unbelievable. 이렇게 만나서 로라바퀴나 몇 번 굴렸을 뿐인데 말이야, 한 달이 싹 다 지나갔다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아? 뭐 그래도 괜찮아.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더 신나게 즐기면 되니까 말이야. 우리 오늘도 아주 야무지게 놀아보자고. 듣고 싶은 노래 있는 친구들은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해 줄래?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활짝 열어둘게. 좋아,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까? 다같이 렛츠 로라.

스피노프 레스 로라. 오늘 우리가 들은 곡들이야. 로버트 팔머 Bad Case of Loving You, 이혜영 라돌체비터, 신승훈 처음 그 느낌처럼, 뒷번호 7172 친구가 골라준 업타운의 다시 만나죠, 뒷번호 3048 친구가 신청한 박진영의 청혼가, 그리고 김현정의 단칼까지 들어봤어. 끝으로 사브리나의 보이스 들으면서 8월 한 달 아주 즐겁게 마무리해보자고. 다같이 렛츠 로라.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1: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1: 경농이 만듭니다.
3: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가봤어?
4: 물론이지. 한 번 가면 단골 되는 곳.
3: 100% 국내산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4: 댄잎 가루 면발도 정말 쫄깃하네. 담양 메타프로방스 가루숙기 1형.
3: 해물칼국수, 서리태 콩물국수도 담양 댄잎 홍팥죽.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입니다.
1: 예. Yeah.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2: 한얼 사이언스.

No Reply 바라만 봐도 좋은데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2026년 8월의 마지막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로라장 신나게 문을 열어봤고요. 여러분이 골라주신 흥나고 신나고 들썩들썩하는 노래들까지 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우셨길 좋은 에너지를 가득 받아가셨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도 로라장 저희가 아주 깨끗하게 싹 정돈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로라장에서 들으면 좋겠는 음악들 하나 둘 적어놓으셨다가 다음 주에도 양손 가득 들고 놀러오세요. 7296님이요. 비가 오니까 특가전과 같이 출근하는 이 길이 오늘은 시원하네요. 힘든 8월이었어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아, 또 7296님 계신 곳은 비 내리고 있군요. 비 오는 특가전과 함께하는 출근길 그래도 시원하시다니까 다행입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조이예요. 그럴 때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시범 운영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관세청은요,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도용을 차단하고 안전한 해외 직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오늘인 28일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번 플랫폼은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타인의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도용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 밀수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서 마련됐는데요. 해외 직구의 안전성과 더불어 이용 편의까지 함께 높일 걸로 보입니다. 먼저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거래건별로 개인 통관 고유 부호와 함께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은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 위해서 전용 수입 신고서와 통관 목록을 신설했는데요. 정확한 통관 데이터를 확보해서 공급망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위험 물품을 효율적으로 선별할 예정이에요. 또 이외에도 해외 직구와 관련된 각종 통관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포털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더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직구를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시범 운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시범 운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양파의 Missing You, 이지훈, 신혜성, 인형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1742님께서 다음 주에 만나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1732님 좋은 주말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넉넉하게 또 만나서 즐거운 시간 가져보아요. 자,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해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앤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 빼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휴 기억이 눈물이 전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3: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3: 경농이 만듭니다.
4: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관제자 여쭙기를 사원의 탑을 많이 돌면 죽은 후에 왕생 극락을 한다하와 신자들이 탑을 돌며 예배하는 일이 많사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 육신이 돌로 만든 탑만 돌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수 화풍으로 모인 자기 육신의 탑을 자기의 마음이 항상 돌아서 살피면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 몸이 돌로 만든 탑만 돌고 육신의 탑을 마음이 돌 줄을 모른다면 어찌 그 참뜻을 알았다 하리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노래 하나, 추억 둘. 남이 다녀온 여행을 감상하고 남이 해놓은 성과를 대신 만족하고 직접 하지 않아도 해본 것 같은 경험이 늘어갑니다.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면서 직접 해보지 않아도 마치 해본 것 같은 전에 없던 경험의 방식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전 정보를 쉽게 얻고 실수를 줄일 수 있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찍먹 경험이 아닐까요? 제대로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찍먹 말고요. 이왕이면 정말 내 경험이 되게 부먹 경험. 저는 이것을 추천합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이에요. 김동률 출발.